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입니다. 작은 더위라고 불려오는 24절기의 11번째 절기인 소서가 금방 지났습니다. 소서가 되면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고 또 장마도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먼저 북경시의 리선희 씨가 고향에 계시는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올여름을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사랑은을 보내드립니다.

사막을 건너는 사람들한테 오아시스보다 더 반가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왕청년 왕청진 사람촌의 전청금 씨의 부부는 당과 정부의 따뜻한 관심하에 새 집에서 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부의 최봉춘 씨와 심파 씨를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서 노래 사랑의 샘솟는 길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 한국에서 근무한 지 3년이 된다는 김란 씨는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면서 부모님께서 즐겨보시는 소품 조강지처를 요청해봤습니다. 이 밖에 일본에 계시는 전견아 씨도 고향에 계시는 연로하신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오래오래 앉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소품을 요청해왔습니다.

0: 여정아 서품을 함께 감상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가만있으십시오. 가만있으십시오. 이게 이럴 때 박수 아무 데나 치게 아닙니다. 내 요새 문제 있습니다. 내 요새 외신에 올라가서 도외신하게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서로 연락도 잘 되고 감정 교류도 잘 되고 네 그래서 요새 외신에 올라가서 소금제라는 여자 끝내 혼내냈습니다. 이 외신에 올라가미에 애무새입니다. 이름을 싹 바꿨습니다. 불나비. 꼬지만 보면 그저 불이 콱 는 불나비. 우리 오늘 연애공원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단 말입니다. 우리 둘이 만나는데 암호 있습니다. 내 여자그로 딱 여자 올 때 닥쳐서 모르는 체하고 사랑 사랑 내 사랑 그대 모습 거친가 이런 그 여자 여기서 오다가 수줍게 꽃보다 더 예쁜 내 사랑이야. 그 다음에 탁 박수치 아이침도 이거 마주 보면서 단오명절 이래다가 둘이 아니다 이거 여자 하나 올리자면 빈손이 아니 됩니다. 하다못해 광채수 하나 싸워야 되지 뭐. 기다림서에 따라라라다 따라다라라
2: 이 남이 어디 간다 어디 간다 여길 이제 정도로 달아간 저 앵무새 저게 내 나그네 그마. 내가 오늘 어제 이렇게 입고 나왔는지 알만함도 여러분들 당 월씨를 잘 압지. 이 외신이란 게 좋다면 좋고 나쁘다면 나쁘다 말이구만. 예? 좋은 거는 뭔지 아무도 아 저번에 우리 연변에 이거 홍수 쟀을 때 거저 몇몇에 차기 사실 올리니까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외지에 외국에 있는 분들이 거저 몸으로 못 가지만 마음만은 보낸다면서 후원금 팍팍 보내주는 분들 그 다음에 우리 자원봉사자들 모여가서 그제 해지옥에 가서 이거 복구에 힘쓰시는 분들 얼마나 대단합니다. 이게 외신이 위력이란 말이구만. 그런데 나쁜 점이 뭔지 아무도 저 우리 나그네처럼 저 앵무새처럼 우측불에 한 생각 가진 나그네들이 여 외신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여 곱은 여자들 올리겠는가 해서 얘 요래가지고 저 나그네 얘 불나비래가지고 자기 뭐 소금제랑 여자를 얘 오늘 올려가지고 여 연애 공원에서 만난다 생각했습니다. 글쎄 내 이 혈압이 쫙 올라가서 그래서 내 요렇게 암에 분자 착하고 나왔는데 기다립서 어떻습니까 연애 암에 무슨 탐도 그래 박수 세게 쳐야 됐지 무슨 아이고 감사 내 열애구설이 뒤에서 열애가 딱 시찰을 하다가 당자에서 그저 탁 붙잡아서 눈통 발레망에 땅땅 쳐놓고 요런 거는 이쯤도 이런 새싹이 살아나지 못하게 해서 그저 제자를 죽여버려야 된단 말이야. 이거 오는구나.
1: 따라따라라라라라라따따라따라따 아야 이 무슨 암의 환자이냐? 암에 암에
3: 아이고 어째 그러냐?
1: 아야 이 암이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요. 암에, 암에 이게 내 새벽부터 맡아놓은 자리인데 이게.
3: 그래는 젊은이는 이게 무슨 버스 안간에 자리표 찾죠? 야, 자리표 있어?
1: 네,
3: 네. 이리 있어?
1: 네, 뭐 공원에 뭐 자리표 없지 무슨. 아, 저기 오전 오겠는데 애라 모르겠다. 야, 무슨 삐비 앉아야 무슨.
3: 아이고, 어째 되냐, 어째 되냐.
1: 같이 안 계셔, 혼자 계신데 무슨.
3: 아이고, 지금 젊은이들은 애가 가간다라, 가간다.
1: 근데, 암에, 그, 이 추운 날에 뭐 따뜻한 구들이 앉아서 영감들 같이 화토치기나 할 게지 어쩌기 나왔어.
3: 에그 이게냐 대 모르고 하는 소리지.
1: 예.
3: 내 외신에서냐 대처럼 이렇게 영모진게 생긴 남표 만나자고 오늘 여기 왔다.
1: 뭐 남자를 만나자고.
3: 그러지 않고.
1: 아메 그네서 다 시집이한도.
3: 이 말하는 거 봐. 이 말하는 거. 이 말하는 거. 어째. 응? 내 거저 여 앞니빨이랑 싹 빠져서 그렇지. 아직도 요설루서는 생생하다 생생해.
1: 야, 이 양면 문제 있구나.
3: 에이, 에이, 에이.
1: 아, 저기 온다, 저기 온다, 저기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0: Hallo!
1: Egg!
0: 야, 이 무슨 얘기? 그 외신에 올라간 이 어떤 여자들 사진 아예 받고 꼬지랑 해바라기랑 달아놔서 누기누기지 모른다 이게. 아, 저 안에 저게 저 소금쟁가. 사랑 사랑 내 사랑 그대 모습 꽃인가?
1: 깜빠다다 어여쁜 내 사랑이야.
0: 아이,
1: 아이고,
0: 아메.
1: 아이고, 어째 그러냐?
0: 아메 소금잼도.
1: 아이고, 내 소금잼 얼추 뭐 어째 나를 붙잡자고?
0: 아이,
1: 아이고 붙잡자.
0: 아이,
1: 붙잡아라.
0: 아이, 아이, 아이, 아메.
2: 안녕하십니까.
0: 누구요?
2: 예, 저 블라비쌤 맞습니까?
0: 야.
2: 아, 제 소금제입니다.
0: 아, 제 소금제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반갑소.
2: 예, 반갑습니다.
0: 반갑소.
2: 예.
0: 야. 아, 왜?
1: 아이고, 깜짝이야. 어제 소리 자꾸 치냐.
0: 아, 이거 소금제인다. 이 소금제사고 뭐입니다, 이게?
1: 내 소금제 얼기서 얼치 뭐. 내 저 하늘에 말 소금제를 그렇지 뭐.
0: 아, 갑소, 갑소, 갑소, 갑소.
1: 에그 갈게 너랑
0: 아,
1: 너랑
0: 그 아메 그 아침부터 그 놀랬지 그 정말 그 아메 모르는 아메요.
2: 예예.
0: 야, 아 여기 앉을까?
2: 예예.
0: 여기 앉게요.
2: 오야 어째 이래니까?
0: 아, 야 이 돌짝이 있어, 돌짝이 돌짝이.
2: 아, 조심하셔.
0: 아,
2: 예.
0: 여기 앉어. 야.
2: 예.
0: 앉아 가지고 어, 아
2: 예.
0: 정말 제 뭐 미국 간다며?
2: 예, 어, 나 미국 꼭 가야 된다.
0: 아.
2: 그래 영어로 배우자고 선생님이 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0: 아, 네, 네 영어 배.
2: 예, 선생님 영어 잘한다며 그랬다.
0: 아, 영어 어디까지 배웠어?
2: 나 영어란 거 학교 다닐 때 A, B, C, D밖에 모른다.
0: 아, 차라리 잘 됐어. 야,
2: 예?
0: 아,
2: 차라리 잘 됐다.
0: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야
2: 예.
0: 영어 니들이 모르는 게 이
2: 예.
0: 알뚱말뚱한 것보다 대화주기 낫단 말이야.
2: 아,
0: 아 그러니까 저는 영어 모르제야
2: 예.
0: 내 따라 하면 돼요.
2: 예,
0: 내 따라야
2: 예, 예.
0: 어 호텔 커피.
2: 호텔 커피 조선 말이니까.
0: 아이 그게 야 제 영어 몰라 그렇지 그게 야 조선 말인 게라 영어야 야, 영어.
2: 그러니까 예.
0: 소희랑 내보내고 야
2: 예.
0: 호텔 커피.
2: 호텔 커피.
1: 호텔 커피. Some are yes treated. In the morning, the man with the girl at the park.
2: 와, 얼마나 영어 잘한다. 얼마나 티비 잘한다. 선생님 빨리 해보죠. 아, 선생님 빨리 대화해보죠. 할머니 뭐라는 거 보셔. 아, 빨리 뭐라는 거 보셔.
0: 저기, 아메, 이제 말 한 번 더 해보겠어. 보겠어.
1: 야, 그 자신하게 소리 잘 됐어, 좀. Some are with treatment in English. In the morning, the man with the girl at the park.
2: 뭐라고?
0: 아이, 아이 그 이 영어란 거는 야 차근차근
2: 예.
0: 조리 있게 물어봐야 된단 말이야.
2: 아, 예, 예.
0: 기다려 가지고
2: 예, 예.
0: 다음에 그 예. 마지막 말을 한번 더 해보겠어, 보겠어.
1: 잘 듣자, 야,
0: 예, 예, 예, 예,
1: 잘
0: 예.
1: 듣자. In the morning.
0: 아, 가만 가만, 뭐 뭐.
1: The man.
0: 아, man.
1: With the girl.
0: With.
1: At the park.
0: 아, 아, 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뭐.
2: 예.
0: 못 입이 맹게 맛이 없다. 왜수로 팔테라.
2: 할머니, 좋은 말인가? 못 입이 맹게 맛이 없고 왜수로 팔테야 맛있을까?
1: 에이구, 에이구, 무식이 그런 말이겠어. 이게 무슨 말인가, 할머니야? 잘 듣어. 영어로 응? 한나도 모르는 저런 남자들이 네. 저처럼 이렇게 순진한 생각을 홀린단 말이야 홀린단 말이야
0: 소금제야 소금제야 우리 저쪽 가게 저쪽 가게
1: 아이 내 제가 아직 할 말이 많아
0: 아메 그건 없어 그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1: 어째 그러냐
0: 서마 제가 미국 가겠어 가겠어
2: 오, 나 미국 꼭 가야 된다
1: 아이
2: 오 할머니 나 미국 꼭 가야 된다
1: 제가 할 말이
2: 선생님 나 미국 꼭 가야 된다
0: 아메 아메 자꾸 이리 애를 믿긴다 갑소 갑소 갑소 갑소
1: 아이 내 가기는 가겠는데 글쎄 저 딱 여기 앉아서 공작한다면 내가 갈게
0: 아 우리 여기서 딱 앉아 공작하면 아메 간다 말이지
1: 그러면 내가 갈게
0: 자, 워싱턴하고 뉴욕간에 울라지 보스토크라고 있어 거기.
1: 울라지 보스토크 어디 미국하고 뉴욕 사이에 있냐? 여 근처에 쇼라네 있지.
0: 아, 아메. 야, 우리 아메 아직도 아이 같음도 얘.
1: 예. 나지.
0: 뭔데 가없어 얘. 예.
1: 내 가다가 허리 아파기는 딸 간다.
0: 야, 그저 막 아메 딱 애를 맡긴다 야, 정말 뭔데 가서 뭔데
1: 강 너라.
0: 하울의 일세 보태나야 된다, 그 안에서 뭐야. 이게 암에 없으면 그 소금제 네. 그 제 나를 어떻게 생각하오?
2: 아이 나는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생각한다. 무슨 어떻게 생각하겠을까?
0: 아이 그저 이 선생밖에 안 된단 말이오. 아이 제같이 이렇게 곱게 생긴 여자들이 내같이 이렇게 멋있게 생긴

0: 남자들 보모 막 속에서 꾸부득지하게 무슨 게 감자 쫙 따가운 게 올라오면서 막 이렇게 안기기 싶은
1: 사람이 어머야 어머야 어머야 세란 거세님 뭐야 아 수장님도 집에 이쁜 사모님이 계시겠는데 어째 이래일까
0: 무슨 사모님이 예 그거 완전 뱀백이요
1: 예? 뱀백이?
2: 무시게 내 뱀백이라고?
0: 거기다가 요새 부위까지 왔어요
1: 아니 부위 왔다고?
2: 무시게 내 부위 왔다고?
0: 몰라 요새 사나흘간에 재재기 나겠지
1: 재재기?
0: 예, 재재기 나야
2: 무시!
0: 아야 누가 아야 이 아미 어떻게 내 이름 아는 이거?
2: 내 어떻게 네 이름 아는가? 니 잘 봐라 어?
0: 아야 아야 아야 여보 여보 아이고야 여보
2: 무시게
0: 아이
2: 어? 무시게 어찌다고?
0: 말라자 어? 말라자
2: 무시게 어찐다고?
0: 말라자
2: 아 나를 보고 뱀댁이라고 야
0: 어째 말라자
2: 무시게 내 부부 맞았다고 야
0: 아이야 말라자 어?
2: 무시게 내 여기 AA 하면 재재기 난다고 야
0: 아이야 말라자
2: 어? 어찌다 오늘부터 지꺼러
0: 소금제 빠이빠이야 빠이빠이
2: 아이 이 상황에서 아직도 소금제 빠이빠이야
0: 아이
2: 어? 내 제가 말했지 야 저는 남자들한테 잘 얼굴 팔자라고 이모 무슨 외신에서 남자를 치려서 영어를 배우겠다고 야
1: 아니 난 정말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2: 이모 이모 행배했어 야 좀 정규적인 학원에 가서 좀 배우란 말이야
1: 예
2: 빨리 가
1: 예 오야 난 어찌가 예
2: 에휴 에구 어가는 펀펀하게 생겼더만 지금도 지금 저런 아들이 있어 에구 좀 너는 오늘 죽었다 어디 갔지? 어때?
0: 반짝반짝 반딧불
2: 그래 어 반짝반짝이라는 노래를 하고 그저 지나가자는 게지
0: 아이 인마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죄했습니다
2: 확실히 잘못했지
0: 죽을 죄를 죄했습니다
2: 이제 다시 한번 이러면 어찌겠는가 똑바로 말해라 말이지 내 말이
0: 예 사상개조로 잘하고 어. 사람질을 하겠습니다
2: 진짜지?
0: 예
2: 따라하셔서 말하셔
0: 예
2: 내 정말 잼더 예 집에다 저강지철 두고 이렇게 나와서 허물럭적거리는 남자들이 잘 되는 꼴은 못 봤단데
0: 예, 확실히 잘 되는 꼴하지 못 봤습니다 예.
2: 에이씨 말은 잘한다 응? 그러면 따라하셔
0: 예, 따라하겠습니다 예.
2: 저강지처
0: 저강지처
2: 항상명기
0: 항상명기
2: 좀 높게
0: 좀 높게
2: 아 이건 따라하지 말고
0: 이건 따라하지 말고
2: 따라하지 말란데
0: 따라하지 말란데
2: 오 혈압이야 자 집 따라오셔
0: 집 따라가
2: 집에 가서 오늘 보자
0: 집에 가서 보자 나도 바빠 죽겠는데 박수
3: 무더운 여름밤이면 모기풀을 피워넣고 옥수수를 먹으며 듣던 할머니의 구수한 옛 이야기들은 어른이 된 지금도 귓전에 맴돌고 있습니다. 북경시에서 근무하는 최희수 씨는 여름이 되면 고향에 계시는 할머니가 더욱 그리워난다면서 노래 고향연가를 요청해왔습니다. 영정시에 계시는 최희수 씨 할머님께서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광동성 심수시에서 근무하는 김성국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김성국 씨는 외지에서 근무한 지 10년이 되지만 꿈

지역에서도 그려보고 가보고 싶은 곳이 아름다운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 산천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국화꽃을 그리면서 노래 국화꽃 피는 고향을 요청해봤습니다. 이 밖에 훈춘시 정화가의 김성 씨도 어머니의 생일을 늦게나마 축하드리면서 이 노래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군순시 하남가에 살고 있는 서정자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서정자 씨의 친구 김춘옥 씨는 매달마다 한 번씩 경로원을 찾아다니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무료로 리발도 해드리고 파마도 해드린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봉사했지만 지금은 아들 며느리와 함께 한다면서 이렇게 베풀면서 사는 김춘옥 씨의 고마운 사랑의 마음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정자 씨는 며칠 후 김춘옥 씨의 생일을 미리 축하드리면서 노래 외로워 마세요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김춘옥 씨의 가족분들께서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서서 때는 지나가는 사람도 달래든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농촌에서는 일손이 바쁘다고 합니다. 서서가 지나면 더위의 절정인 삼복이 오는데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요즘 여러분께서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사랑하고 있기에로 오늘의 여청아마당 프로그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매일 새롭게 찾아오는 오늘, 오늘도 기분 좋은 일들이 더 많으시길 바라봅니다. 웃음 가득하고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를 여성클럽과 함께 시작하길 바라봅니다. 오늘 여성클럽은 김경희 작가님의 글 한송이의 예쁜 꽃으로 피고 싶다,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에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설레는 순간이 있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 전 긴가민가하면서도 자꾸 연락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메시지를 보낼 때는 하고 싶은 말을 잔뜩 썼다가도 결국 다 지우고 뭐해? 두 글자만 남기기도 하는데요. 이 두 글자 속에 담긴 간지러운 마음이 뭔지 그대로 풀어둔 것 같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노래를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이유가 부른 노래입니다. 함께 감상해 볼까요?

그래요. 아주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지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작은 기운 하나하나가 모여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에너지 넘치고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작품은 김경희 작가님의 한송이의 예쁜 꽃으로 피고 싶다라는 작품입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준비한 작품 만나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나에게 물었다. 예, 넌 퇴직 노임을 꽤 많이 받으면서 왜 옷을 사지 않니? 난 퇴직 노임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옷을 사는 것이다. 친구는 만날 입던 옷을 입고 다니는 내가 안쓰러웠나 보다. 내 옷차림을 두고 조언해주는 친구가 이 친구뿐이 아니다. 너 돈을 그렇게 아껴 어디에 쓰자고 그러니? 나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다른 옷을 입으려고 한다. 입던 옷만 입으면 없어 보이잖아. 더 늙은 다음에 새 옷을 입어봤자 지금의 효과를 못 낸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 차려입고 다녀라. 진심 어린 조언들이다. 오죽 옷을 사입지 않았으면 이런 말을 듣고 살겠는가. 나는 옷을 사는데 돈을 팍팍 쓰는 게 아직도 서툴다. 먹는 데에는 돈을 아끼지 않지만 옷을 사려면 이것저것 자꾸 따지게 된다. 내 나이에, 내 얼굴에, 내 몸매에 어울리는지,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말이다. 친구들은 어깨에 옷이 넘쳐난다고 하지만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옷이 별로 없는 데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 정리를 한바탕 하고 입고 싶지 않은 옷들을 깨끗이 씻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혼옷 재활용 상자에 갖다 놓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랬던 내가 친구들과 자주 어울려 다니면서 매무새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다. 옷차림에 신경 쓴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고 상대방에 대한 레이라는 말에 수긍하게 된다. 옷을 예쁘게 우아하게 차려입은 사람을 보면 눈이 즐겁고 마음이 즐거운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나는 피부가 좋고 옷 잘 입는 여자를 흠모한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녀들의 부지런함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인정한다. 어쩌면 멋부리는 것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함께하는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려는 노력일지도 모른다. 어느 날 모임 장소에 갔는데 딱 친구가 내 곁에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넌 오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차림으로 왔니? 이런데 올 때에는 옷에 좀 더 신경을 써야지. 사실 나는 아침에 이 옷 저 옷 입어보며 꾸미느라 무척 신경을 썼는데 친구의 눈에는 그 정성이 보여지지 않았나 보다. 이런 말을 자주 듣다 보니 나도 모르게 어떤 장소에 나갈 때 자꾸 남의 눈을 의식하게 되면서 불안하고 어색해졌다. 이러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고백하자면 나는 오랫동안 내가 여자라는 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았다. 그리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무더운 날에도 양산이나 모자를 쓰는 법을 모르고 남들이 정성 들여 가꾼다는 얼굴에도 팩 한 장 붙여본 적이 없다. 얼굴에 팩을 해야 화장이 잘 먹고 피부가 좋아진다는 말을 루루이 들어왔으면서 말이다. 그러니 워낙 거무스름하고 탄력 없는 피부가 좋아질 리 없었다. 얼굴 색이 별로이니 옷의 색상을 고르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그래서인지 내 옷장에는 기본상 눈에 쉽게 띄지 않는 회색 아니면 검정색 옷이 많다. 어두운 피부에 거무칙칙한 옷을 걸치니 더욱 생기가 없어 보이기 마련이었다. 나도 화려한 색상의 옷을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다. 그런데 어쩐지 화려한 색상의 옷은 나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 결국에는 눈에 띄지 않는 무난한 매무새를 하고 다녔던 것이다. 나는 살아오면서 곱다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대신 소박하다는 말은 많이 들어왔다. 곁에서 관심에 진심을 담아 조언해주는 친구들이 고마워서라도 나는 외모에 신경을 쓰기로 결심했다. 걷기 운동을 좋아하는 나는 결심을 내린 뒤로 길을 걸으면서 지나가는 길손들을 그저 지나친 적이 없다. 특별히 내 마음에 드는 차림새를 보게 되면 머릿속에 저장해 두었다. 그리고 더윈에서 옷잘 입는 법을 배워주는 인플루언서들의 콘텐츠도 보면서 많이 연구하고 따라 배웠다.

무더운 여름에는 양산 아니면 모자를 꼭 쓰고 외출했고 자외선 차단 크림도 꼬박꼬박 발랐으며 마스크도 잘 착용했다. 또 적어도 한 주일에 한 번은 팩을 붙이려고 했다. 공을 들인 만큼 변화가 찾아왔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날 따라 화색을 띠니 어느 순간 자신감도 넘쳐났다. 그래서 더욱 자주 거울을 들여다보게 되고 거울에 비춰진 자신을 마주보며 예쁘게 웃어주는 여유도 부리게 됐다. 모임에 나갈 일이 있으면 전날 저녁에 미리 여러 가지 옷들을 꺼내놓고 입어보면서 남편의 의견까지 모아 결정했다. 아름다움을 위한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았다. 어느 날 친구 모임에 갔더니 다들 나를 보고 얼굴색이 많이 하얘지고 스타일도 좋다고 칭찬했다. 욕심의 문턱에 서서도 이런 칭찬을 들으니 입이 귀에 걸릴 만큼 기뻐났다. 속으로 살다 보니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구나. 그동안 얼굴에 옷차림에 신경을 쓴 보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 진작 이렇게 하고 다닐 거지. 너 오늘 정말 빛난다. 너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더 환한 것 같다. 수다쟁이 순이가 숨이 넘어가게 감탄을 했다. 나는 조금은 쑥스러웠으나 기분은 날아갈 때 좋았다. 멋쟁이 너희들과 어울리자니 쉽지 않다. 꾸미는데 게으르던 내가 너희들 덕분에 때보시를 하는 것 같다. 고맙다 다들. 너 이렇게 고왔니?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구나. 언영 이렇게 하고 다닐 거지. 너도 알겠지만 평생 예쁜 꽃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 우리는 서로의 풍경인 거야. 그러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서로에 대한 배려야. 내가 얼굴과 옷단장에 신경을 쓰고 다니니 너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두 기쁘고 즐겁잖아. 영희는 쌩글쌩글 웃으며 여자는 평생 아름다운 꽃으로 살아야 하니 매무새의 정성을 쏟은 내가 보기 좋다고 극찬해 줬다. 칭찬에 후한 친구들 덕분에 그날의 모임은 여느 때보다도 즐거웠다. 모임이 끝나 집으로 돌아올 때 흥얼흥얼 콧노래까지 나왔다. 나이 들면 얼굴에 주름이 가고 머리에 소리가 내려앉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래도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예쁘고 우아한 꽃으로 머물고 싶어. 내가 살아가는 동안 자신을 가꾸는 일에 정성을 몰붓고 싶다. 나는 안팎이 일색인 아름다운 삶을 추구한다. 외적미에도 신경을 쓰고 내적미를 가꾸는 데도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려온다. 한 송이의 예쁜 꽃으로 피고 싶은 욕심은 오늘도 내 가슴을 설레게 한다.

김경희 작가님의 글 한 송의 예쁜 꽃으로 피고 싶다를 여러분께 공유해드렸습니다. 네, 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외적 미에도 신경을 쓰고 내적 미를 가꾸는데도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련다. 한 송이의 예쁜 꽃으로 피고 싶은 욕심은 오늘도 내 가슴을 설레게 한다. 네, 오늘 이 마지막 구절의 의미처럼 우리 지금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물론 외적미, 내적미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외적미 하면 단순히 예뻐 보이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가 아름다운 풍경이 돼주듯이 우리 서로서로가 아름답게 꾸미면 보는 이들도 기분이 좋아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가끔 단정하게 예쁘게 깔끔하게 꾸민 여성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흥미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외모를 가꾸는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요. 가정에서 특히 또 여성분들이 외모를 예쁘게 가꾸면 기분도 좋아져서 집안의 분위기가 더 화사하게 또 바뀌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박소님께서 김경희 작가님의 글을 보고 듣고 수많은 여성 꽃들이 예쁜 꽃들로 가꿔질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예쁨이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랍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진중해지는 아름다움이 생긴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꽃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피는 꽃.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운 마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 시간 혹시 마음속에 움츠리고 있던 꽃이 있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부디 마음껏 피워보셨으면 합니다. 자신을 아끼고 자신을 믿고 자신의 모습을 예뻐해 주시길 바라봅니다. 여자는 언제든 예쁘게 가꿔야 합니다. 패션은 자신감이고 자신에 대한 존중과 사랑입니다. 돈은 자신에게 써야 자기 돈이 되는 것이기에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꼭 사서 예쁘게 입어주는 게 당당하고 여유 있게 살아가는 우리 여성들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요?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집안도 깔끔하게 꾸려나가는 게 저는 대찬성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돈은 네, 벌어서 써야 또 자신한테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마음도 또 즐거워서 모든 일을 함에서도 또 자신감이 붙어서 더 행복하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성분들이 조금 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길 소망해 보면서 네 오늘 여성클럽에 박현준 맘님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그리고 김경희님, 태평양 보험님, 박정흠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여러분은 지금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여성클럽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현국화입니다. 문희옥 가수의 꽃놀이, 홍자 가수의 꽃놀이 가요. 네, 두 곡 연속 듣고 왔는데요. 덕분에 행복해지기도 하네요. 그래요. 우리는 살면서 때로 행복이 멀리 있는 큰 무언가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특별한 일이 생겨야 또 큰 성과를 이뤄야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그런 거대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아주 작고 소소한 곳에 숨어 있죠. 지금 이 순간 들려오는 편안한 음악, 또 창밖에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 맛있게 마시는 한 모금의 차, 진심으로 웃어주는 사람의 표정 하나하나, 또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메시지 하나하나, 이런 모든 게 바로 행복의 조각들이겠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이 작은 행복들을 놓치고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천천히 여유를 갖고 주변을 둘러보셨으면 합니다. 자신에게 더 친절해지고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은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습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기쁨이 가득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가벼운 또 진짜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그래요. 이상은 오늘 여성클럽에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멋진 하루 장식해 나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멜로디가 있는 곳.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행복한 문학 진행의 변옥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출발할게요.

네, 좋은 멜로디와 함께 행복한 문학 문을 열었습니다. 네, 버티는 힘, 언어의 힘이란 책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말이 예쁘면 참 좋죠. 그렇다고 너도 나도 다 예쁘게 말하자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획일적으로 조장한 말 문화는 우리 모두 미래에 겪을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예쁘게 관리된 말의 형태가 단기적으로는 수익도 만들겠죠. 그러나 다양한 언어들을 안전한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중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매력적이고 일할 만한 공간입니다.

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가 보입니다. 말은 수준과 품격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것은 말과 행동의 일치 여부입니다. 예쁜 말이란 미사력구가 아닙니다.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말입니다. 말과 삶이 일치하는 진실한 말입니다. 말이 예쁘면 참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글로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좋은 글로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네, 오늘은 윤민호님의 작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대기 속에서 나달 죽기.

일전 이른 아침 광신천에 있는 친구 내외간이 입살 주머니를 메고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지난해 모내기와 갈거지를 도와줬더니 너무 감사하다면서 햇살을 맛보라는 것이었다. 얼른 올라와 아침 식사를 함께 하자고 끌었으나 새벽 시장으로 가겠다면서 무작정 떠났다. 친구를 보내고 구들목에 있는 쌀 주머니를 보는 순간 마음이 뭉클해 났다. 쌀. 35년 전 쌀이 떨어져 엄동설한의 추위를 무릅쓰고 뼈 탈곡장에서 근 한 달 동안 3천여 건이나 되는 황금 벼다를 줍던 일이 영삼하게 영화 화면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아내의 병치료를 위해 왕청 배처구에서 병정씨 겨루 가지고 온 량식을 병치료비로 팔다 보니 먹을 량식은 얼마 남지 않았다. 두 어린 자식들은 한창 자라는 10대 나이라 밥죽을 많이 냈다. 어느새 쌀떡이 굽나기 시작했다. 갓 이사온 터라 쌀구기도 힘들었고 일자리 찾기도 어려웠다. 설마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치려고 밤마다 아내와 말없이 속만 태우고 있었는데 때마침 연변농업과학연구소에서 뼈 탈곡을 해달라는 통지를 받았다. 하루에 5원이었는데 워낙 일솜씨가 재빠른 나는 남보다 진심으로 부지런히 일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아침 일찍 나갔고 저녁 늦게까지 일했다. 그래서인지 연구소에서는 나한테 일당으로 10원을 줬고 아내한테는 5원을 줬다. 이렇게 한 달 푼이 일하니 450원을 벌게 됐다. 그 돈으로 반년 집세를 물었고 두 아이들의 학비도 물었으며 쌀도 얼마간 사게 됐다. 오래간만에 한시름 놓고 발편잠을 자니 마음이 편안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다. 문제는 겨울의 농촌은 일거리가 없었다. 내 식구의 생계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다. 워낙 말수가 적고 마음이 어진 아내가 입을 열었다.

황무. 이제 며칠만 먹으면 쌀이. 웬만한 곤란 앞에서 내색 한번 내지 않던 아내였지만 하도 속이 타니 겨우 말을 꺼냈다. 한 가정의 세대주로서 한 가족의 생계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남편 자격이 있고 아버지 자격이 있단 말인가. 나는 섬옷을 걸치고 슬그머니 집을 나섰다. 한기는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머리가 뻥뻥해 아무 궁지도 나지 않아서 애꿎은 담배만 뻑뻑 피우며 정처 없이 발걸음만 옮겼다. 얼마나 걸었을까? 앞에 북대기가 쌓여서 그만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바로 농업연구소 벼 탈곡장이었다. 단지 농사일만 해온 나는 본능적으로 북대기를 한아름 안아 바람에 날려봤더니 적지 않은 벼다리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불현듯 내 입에서는 탄성이 터졌다. 이거야, 이젠 살았다, 살았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나는 부랴부랴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집에 들어서기 바쁘게 아내를 보고 소리쳤다. 여보, 이제 우리 살 길이 나졌어. 북대기 속에 다다를 줬기요. 나의 흥분에 아내는 어리둥절해했다. 동무, 지금 정신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북대기 속에 나다리라니. 내가 금방 탈곡장에서 북대기를 발려봤는데 벼다리 떨어집대. 그제서야 아내는 내 말을 알아들었다. 우리 부부는 집안을 뒤적이며 북대기를 털 공구를 찾기 시작했다.

그날 날이 희붐이 밝기 바쁘게 우리는 진문을 나섰다. 바깥 온도는 영하 25도였다. 초유가 엄습해 왔지만 양식을 구하려 떠나는 우리의 열정만은 식히지 못했다. 탈곡장에 도착하기 바쁘게 우리는 키에 북대기를 담아서 바람에 날리기 시작했다. 후둑후둑 나날이 한 알 두 알 떨어지기 시작했다. 우리 가족의 명절이라고 생각하니 정말로 일할수록 성수났다. 초유가 기승을 부렸지만 일하는 우리 몸에는 땀이 흥건히 고이기 시작했다. 전날 우리는 땅에 떨어진 나달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북대기를 날렸다. 아내도 나를 보면서 흥분에 들떠 있었다. 동무 말이 맞습니다. 이 북대기를 다 날리면 우리 가족의 1년 장식이 넉넉하겠습니다.

당시 내 나이는 39살, 아내는 37살이었다. 그해 따라 겨울 날씨가 혹독하게 추웠다. 바람도 어찌나 세찬지 옷깃 속으로 소유가 파고들었다. 어느 날 출근 시간이 되자 탈곡장을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며 싱거운 말로 정신 나간 사람들이구나. 지금이 어느 때라고 북대기를 털어 벼다를 줍는가? 라고 비웃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우리 부부는 체면을 돌볼 겨를이 없었고 남들이 비우는 말에 신경 쓰지 않고 목마른 사람이 옷물 판다고 매일매일 열심히 북대기를 터는 일을 했다. 직업도 없이 채집 생활을 하는 주제에 남의 말을 탓할 추호의 여지가 없었다. 온종일 쉬지 않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부지런히 북대기를 털었더니 어느새 52억 원의 벼다를 수확하게 됐다. 연구소 어떤 직원들은 우리 부부를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자신의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뭐 부끄러워할 게 있은둥? 남의 량식을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버리는 북대기 속에서 나다를 구하는데 이 탈곡장의 북대기를 몽땅 날려보십시오. 어떤 직원들은 우리의 랴루한 옷차림에 동정심이 동했는지 왕바신과 솜외투, 장갑 등을 갖다줬다. 우리는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탈곡장에서 땀을 흘렸다.

당시 연구소 직원 가족들 중에는 돼지를 기르는 집이 많았다. 그래서 탈곡하기 바쁘게 북대기를 돼지 우리에 깔아주려고 북대기를 가져가는 집들이 많았다. 나 닳던 북대기를 가져갔으면 오죽 좋으련만. 우리는 말도 못하고 속만 끙끙 태웠다. 벙어리랜 가슴 알듯 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나다를 턴 북대기를 우리가 직접 가져다 주면 그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거야말로 꼭 먹고 알먹기가 아닐까. 맥진한 몸으로 집에 돌아온 우리 부부는 저녁을 대충 때우고는 새끼 꼬는 일에 달라붙었다. 나는 새끼 꼬는 재간이 별로 없어 아내의 옆에서 일손을 거들었고 아내는 열심히 새끼를 꼬기 시작했다. 온 하루 추운 바깥에서 일하다 버근한 온돌에서 새끼를 꼬니 얼었던 몸이 스르르 녹아나면서 자꾸 눈꺼풀이 처졌다. 아내는 잠을 물리치려고 찬물에 세수를 하고는 또다시 일에 달라붙었다. 그런 아내 앞에서 나는 차마 잠들 수 없었다. 나도 잠이 올라치면 허벅지를 꼬집었다. 어느새 날이 희쁨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잠시 후에 계속해서 윤민호님의 작품 북대기 속에서 나달 죽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우리 부부는 날이 밝기 바쁘게 언밤꾼 새끼를 둘째 업고 탈곡장으로 향했다.

전날 털어버린 복대기를 한 단 한 단 꽁꽁 묶어놓은 다음 정연하게 가려놓고 큰 널판자에다 돼지 우리에 깔 복대기를 가져갈 분들은 묶어놓은 것을 가져가십시오. 힘들면 저희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분필로 크게 써놓았다. 오가는 분들이 그 글씨를 보고 웃으면서 정말 깨끗하게 일을 잘하는 부부라 칭찬하면서 털어버린 복대기 묶음을 가져갔다. 나이 지긋한 분들이 오면 내가 직접 복대기를 메고 그 집까지 가져다 드렸다. 가는 정이 있으면 어는 정도 있다고. 복대기 단을 직접 메어서 가져가니 어떤 분들은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다면서 잡곡도 내다줬다. 비뚤비뚤하게 널판자에 쓴 글씨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 추운 날씨에 배달 죽기도 힘들 텐데 우리가 가져가는 북대기까지 마음을 쓰니 더 도와주고 싶다 라고 했다. 우리도 자신의 신근한 노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다. 소유는 기승을 부렸지만 우리 부부는 한 톨의 량식이라도 더 죽기 위해 쉬지 않고 북대기를 털었다. 춥고 발이 시리면 한참 동안 서로 맛보며 뛰기도 했고 나는 아내의 얼어든 두 손을 꼭 잡고 입김으로 녹여주기도 했다. 덩지 섯달에 사나운 겨울 추위에 아내의 손끝과 발가락이 살짝 얼었다.

누군가 가지대를 끓인 물이 동상에 좋다고 알려줘 나는 집에 들어서기 바쁘게 가지대를 끓였다. 안에 얼어버린 손과 팔을 그 물에 담그니 엄지 발가락 끝에서 멀근 물이 나왔다. 순간 내 가슴은 칼로 예이듯 아파났다. 나는 아내를 보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큰소리했다. 그러자 아내는 이제 며칠만 더 하면 다 끝나겠는데 견지하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양식은 우리 가족의 생명과도 같았다. 이를 악물고 추위와 고통을 참으며 이악스럽게 언손으로 키질하는 아내의 두 볼은 구운 감자 같았다. 나는 아내를 보기가 창피스러웠다.

엄한 소위를 무릅쓰고 14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북대기를 턴 보람으로 벼 1,400여 근을 얻게 됐다. 수확이 있으니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연변 농학원의 수전 면적이 더 많으니 거기에도 다달이 많으리라 생각하고 아내와 상의하고 그곳 벼 탈곡장으로 찾아갔다. 산더미처럼 쌓은 북대기가 한눈에 안겨왔다. 탈곡장 옆에 있는 우사 사형원은 무슨 일로 왔느냐면서 시큰둥해서 물어보는 것이었다. 암돼지가 세 마리가 있어 벼교가 부속해왔다고 거짓말을 실적했더니 주워도 된다는 허락이 떨어졌다. 우리 부부는 또다시 2차 비밀 전투를 시작했다.

거리가 좀 멀어 아침 일찍 거리에 만두 두 개씩 차고 탈곡장에 도착했다. 탈곡장은 터성 안에 있어 어그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북대기를 가져가는 사람들도 없었다. 게다가 추우면 따뜻한 소사양실 온돌에서 몸도 녹이고 점심도 먹을 수 있어서 일하는 데는 참 좋았다. 마음씨 착한 소사양원은 우리가 북대기 속에서 나다를 구하는 것을 알고는 하루에도 한두 번씩 직접 가래를 갖고 나와 바람에 북대기를 날려주어 우리에게는 큰 힘과 보탬이 됐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끝내고 집에 오니 아내가 머리가 몹시 아프다면서 쓰러져 눕는 것이었다. 체온을 재보니 38도였다. 급히 택시를 불러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혈압이 높고 영양실조까지 왔다면서 당장 입원하라는 것이었다. 밤 11시가 되니 아내는 아이들이 저녁을 먹지 않았으니 빨리 집으로 가라며 나를 재촉했다. 부랴부랴 집에 도착하니 밤 12시가 됐다. 그때까지 어린 두 자식들은 저녁도 먹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자 작은 딸은 와 하고 울기 시작했다. 나는 또 어린 자식들을 한 품에 껴안고 눈물을 닦아주며 엄마 병은 큰 병이 아니라고 달래줬다.

이튿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밥을 지어놓고 큰아들 들어 도시락을 엄마한테 갖다 주라고 하고는 또다시 달곡장으로 향했다. 정리된 사양문 아바이는 오래 기다렸다며 왜 재수는 함께 오지 않았는가고 의아해했다. 나는 어쩌냐고 병원에 간 이야기와 우리 집의 구차한 살림살이를 이실 짓고 했다. 내 얘기를 들은 사양호는 동생 부지런하면 꼭 잘 살 날이 있을 거요 라고 말하면서 내 손을 꼭 잡아줬다. 그날부터 사양호는 아바이는 더 부지런히 자기 집 일처럼 북닥이 터는 일을 도와줬다. 그날따라 집에 좀더 일찍 들어선 나는 깜짝 놀랐다. 탄 냄새가 코를 찌르는 집안에는 연기가 꽉 차 있었다. 내가 아들과 딸의 이름을 불러보니 집안에 있었다. 문을 한참 열어놓으니 앞이 보이기 시작했다. 두 어린 자식들이 아버지를 도와 쇠가마에 저녁을 한다는 것이 난생 처음이라 실수해 몽땅 태워버린 것이었다. 구차한 집 아이들이 샘이 빨리 든다고 두 어린 자식들은 부모의 일손을 도우려 했던 것이다. 밥은 다 태워버렸지만 나는 꾸중 한 번 하지 않고 되려 칭찬해줬다. 비록 새집이고 연기가 매캐한 집이었지만 웃음꽃이 피어났다.

나는 다시 밥과 반찬을 해놓고는 아이들한테 빨리 저녁을 먹으라고 말하고는 곧소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내가 왜 이리 늦었느냐고 묻기에 사실대로 이야기했더니 아내는 내일부터 나달을 죽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너무까지 쓰러지면 우리 가족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괜찮소. 아픈 곳이 없는데 동무나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잘 치료하오. 나는 아내를 위안해줬다. 가족의 생계와 직접 연계되니 나는 북대기 속에서 나달 죽는 일을 하루도 멈출 수 없었다. 젊은 나이에 살겠다고 애명글명하는 내 모습이 가증스러웠던지 사양원 아바에도 내 일손을 더 도와줬다. 동생, 기죽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면 꼭 해뜰 날이 올 거요. 그 뒤 사양원 아바에는 배추, 김치며 무 등 채소도 여러 차례 갖다 줬다. 많은 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후더운 인심이 있었기에 삶의 용기를 잃지 않고 16일 동안의 악증 고투 끝에 얻은 별을 정리하니 천군의 입사를 얻게 됐다. 그 기쁨을 어찌 한 입으로 다 표달할 수 있으랴. 정리한 쌀 절반을 팔아 아내의 병치료에 쓰고 나머지는 겨울 식량으로 해결했다. 18평방미터 되는 작은 집안에 쌓아놓은 쌀주머니를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웃던 아내의 모습. 쌀주머니를 올라타기까지 하면서 뛰놀던 두 어린 자식들의 모습은 더없이 행복해 보였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 현재 자식들은 둘 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라의 당당한 일꾼으로 됐다. 내 인생에서 북대기 속에 나달죽기는 평생 잊지 못할 아련한 추억이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기 마련이다. 어쩌면 그것이 인생이 아니겠는가.

아마 잘 자란 두 자식도 그때 그 시절 아버지 어머니가 북대기석에서 나달을 줬던 일을 잊지 않고 있을 것이다.

네, 오늘은 유민호님의 작품 북대기 속에서 나달 죽기를 보내드렸습니다. 네, 이상 저음글 공유 시간이었습니다. 힐링이 되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요함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비싼 보석입니다. 고요는 맑은 물과 같습니다. 깊은 곳이 잘 비칩니다. 고요 없이도 삶은 계속되지만 그 틈의 유무 하나로 삶의 질은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네, 바쁜 일상에서 고요를 찾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지금 우리가 가장 집착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집착하는 쪽에 마음이 쓰이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네, 가장 집착하는 부분을 조금씩 비우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다면 마음은 늘 풍요롭고 여유가 넘쳐 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元朝。
1: 매년800만톤의쓰레기가버려지고바다에쌓여가고있습니다83억톤의플라스틱생산량중 9% 만이재활용되고있습니다우리가자주쓰는비닐봉지는20년이흘러야자연분해되고플라스틱빨대를분해하는데는200년이걸린다고합니다일회용컵대신나만의컵만사용해도플라스틱오염을줄일수있습니다환경보호는작은실천에서시작됩니다

뉴스입니다. 제24회 할빈국제맥주축제가 일전 빙설대세계 단지내에서 화려하게 막을 열었습니다. 수만 개의 등불이 밤하늘을 밝히며 얼음도시의 여름에 격정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화려한 조명 속 개막식은 대형 오리지널 음악 무용 시화 작품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힘찬 음악과 열정적인 무대 속에 빙설 풍경, 습지 풍광, 웅장한 철교, 시장의 생활 풍경이 차례로 펼쳐져 할빈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열정적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도시 기지를 보여주었고 빙설 대세계는 순식간에 한여름의 즐거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빈 국제 맥주 축제는 1988년에 처음 시작돼 중국 3대 맥주 축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30여 년의 발전을 거치며 역사적 깊이와 국제적 명성을 동시에 갖춘 여름 맥주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5개의 맥주 대형 텐트와 11개의 국제 맥주 가든이 마련되어 맥주 음식, 공연 체험, 중국식 야간 관광, 레저 캠핑 등 다양한 콘텐츠가 어우러졌으며 공원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처음으로 맥주 거래소 특별 체험 구역을 선보였습니다. 주식시장의 동적 가격 책정 방식을 모방해 인기가 높은 맥주는 가격이 오르고 판매량이 적으면 자동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광객은 QR코드 스캔을 통해 자동으로 맥주를 구매하면서 맥주 거래 운용자 역할을 직접 체험하며 재미있는 맥주 문화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일전 출국 세환급 신정책이 정식으로 시행됐습니다. 소액 무작위 검사 등 새로운 조치로 외국인 관광객의 세환급 절차가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신정책 시행 당일 할빈 태평공항 세관은 총 12건의 출국 세환급 신청을 심사 검증했으며 금액은 20만 원을 넘어 전날 대비 2배로 늘었습니다. 세환급 상품은 주로 전자제품, 의류 등 품목에 집중됐고 세관은 감독 절차를 최적화해 관광객 통관 효율을 높였습니다. 관광객은 휴대폰으로 스캔해 전용 출국 세환급 서비스 코드를 생성하면 모든 세환급 가게와 출국 공항에서 한 번에 코드 스캔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정책은 즉시 구매 즉시 환급 서비스도 최적화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은 다른 지역 공항에서도 세환급 절차를 마칠 수 있고 즉시 구매 즉시 환급의 출국 기한도 28일로 통일 연장돼 쇼핑 세환급이 더욱 유연하고 편리해졌습니다. 흑하, 수분하 등지에서는 출국 세환급 혜택으로 대량의 러시아 관광객이 찾아와 소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중국은 출국 세환급 서비스 조치를 전면 확대했습니다. 올 상반기 할빈 세관의 각 업무 현장은 전성에서 총 약 1,500건의 출국 세환급 업무를 처리했으며 세환급 신청서 금액은 860만 원을 넘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1배, 1.2배 증가했습니다. 일전 동북지역 도시 축구리그 핵심 매치가 펼쳐졌습니다. 개서팀이 홈장에서 연변팀을 맞아 격돌했습니다. 화려한 개막 문예 공연, 잔디 우에서 치열한 경기가 펼쳐진 가운데 약 2만 명 관중의 함성이 어우러져 도시 전체에 스포츠 열기를 불태웠습니다. 동북 슈퍼리그의 모든 경기는 단순한 두 팀 간의 대결을 넘었습니다. 경기의 열기는 경기 전 문예 공연부터 시작됐습니다. 연변 원정팀은 100여 명 규모 공연단을 파견해 특색 민족 의상을 입고 붉은 태양 병강을 비추네를 부르며 현장 분위기를 단숨에 끌어올렸습니다. 꿈나무들 잔디 우에서 꿈을 쫓다 음악이 흘러나오자 개서의 어린 축구 꿈나무들이 입장했습니다. 흥룡강공업학원 학생 600명이 함께 대형 기발을 들고 펼치며 개서 화이팅 문구가 잔디 우에 서서히 드러나 현장 열기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조국을 사랑해의 격정적인 선율 속에 문예 공연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경기 시작 휘슬과 함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됐고 개서 스포츠 센터 관람석은 파란색 응원 물결로 물들었습니다. 홈팀 응원단 속에는 러시아에서 온 70명의 팬들이 파란 유니폼을 입고 개서팀을 응원했습니다. 원정팀 관람석에서는 인터넷에서 큰 인기를 얻은 연변 명태 응원단이 등장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경기 도중 연변팀이 연속 골을 넣어 점수차를 벌였지만 개서팀 선수들은 기세를 잃지 않고 전력 질주했습니다.
경기 67분 개서팀의 10번 조한문 선수가 동료 패스를 받고 슛을 성공시키며 이번 동북 슈퍼리그에서 팀의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블랙박스 731 출간 기념회가 일전 일본 침략군 제731 부대 죄증 진열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이 서적은 역사 기록과 문학 서술을 결합하고 기밀 해제 문서를 바탕으로 일본 침략군 제731 부대의 비밀 실험, 특별 이송, 인체 생체 실험 등 극악한 범죄의 역사적 진실을 체계적으로 복원했습니다. 저자가 30여 년간 국경을 넘어 증거를 수집하고 진열관 건립 연구를 진행한 경험을 담아 국내외 학자들이 함께 진실을 찾고 평화를 수호해온 과정을 기록했으며 일부 독점 공개 내용과 희귀 역사 사진도 최초로 수록했습니다. 중국 흑하시와 러시아 블라고베센스크를 연결하는 국경 간 케이블카 공사가 완료됐으며 현재 프로젝트 전체 진행률이 90%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말까지 시운행을 마치고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중로 국경 간 케이블카는 이중 객실 설계를 채택해 한 개 객실당 최대 11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의 최고 운행 속도는 초당 12m에 달하며 흑하에서 러시아 맞은편까지 이동하는 데 단 6분에서 8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올해 12월 운영 조건을 갖추고 정식 가동될 예정이며 정식 운영 후 년간 승객 수송 능력이 26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국경 간 케이블카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장시간 통관을 실현할 예정으로 중로 양국 간의 인적 교류를 획기적으로 편리하게 만들 전망입니다. 제16회 중로 문화장터가 일전 러시아 아무르주 블라고베센스크시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문화장터 행사는 중로 양국 6개 도시 간의 연동으로 구축됐으며 흑룡강성과 아무르주 간의 기존 협력을 바탕으로 중국 측은 흑하시를 주회장으로, 목당강시와 감옥사시를 분회장으로 설치했습니다. 흑하와 블라고베센스크, 목당강과 블라디보스토크, 감옥사와 하바롭스크가 각각 결연해 이른 6개의 특색 있는 행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폐막식은 8월 8일 흑하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최근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통지를 발표해 2026년 전국 기술인재 양성기관의 학제별 모집 목표를 125만 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양성기관은 취업 및 직업훈련 의사가 있는 농촌 전출 취업노동자, 미취업 졸업 고교대학생, 등록 실업자, 취업 취약계층 등 중점 대상군을 위해 인공지능, 첨단 제조, 적어도 경제, 신에너지 자동차, 건강 요양 서비스 등 중점 분야의 시장 수요와 직업 능력 요건에 맞춰 교육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양성기관은 산학융합과 학교기업 협력을 심화하여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에 대응한 학과 배치를 최적화하고 확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역 내 선도기업과 협력해 산업특화대학과 실습기지를 공동 구축하고 주문식 맞춤형 양성과정이나 기업 명칭을 딴 특별반을 개설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수요 대상자 특성에 맞춰 전일제 양성, 비전일제 양성, 직업능력훈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58번째 시간입니다.

0: 잠깐 기다려요.
1: 줄곧 여전사를 살펴보던 천혜애가 갑자기 소리치며 구들에서 맨발로 훌쩍 뛰어내렸다. 백운이 무슨 영문인지 알아채기도 전에 천혜애는 벌써 그의 앞에 서 있었다.
0: 제가 가죠. 제가 언니들을 데리고 강을 건너죠.
1: 그는 당돌하게 말하였다. 백운은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처녀애의 갸름한 얼굴은 누렇게 여유였다. 어깨 뒤에는 곱누른 머리카락을 외태로 가늘게 따드리웠고 옷은 누덕누덕 기워서 비죽비죽 살이 보였다. 그러나 그의 크지 않은 까만 눈만은 마치 불길이 이글거리는 듯 보통 처녀애들의 천진난만한 부드러운 빛이 아니라 굳세고 그윽한 그리고 날카로운 빛을 내뿜고 있어 조용하고 파리한 얼굴에 담대하고 용감한 기백을 보여주고 있었다. 배구는 감동되어 귀여운 그 애의 작은 손을 끌어당기며 친절하게 달래였다.
2: 귀여운 애야, 넌 아직 어려. 이렇게 어두운데 넌 못 가.
0: 아니에요, 전 갈 수 있어요. 난 길을 환히 알아요. 어느 곳으로 강을 건널 만한지 눈 감고도 알아요. 가자요, 어서. 네?
1: 그는 다짜고짜 바지가랭이를 재빨리 무릎 위까지 걷어올리고 힝하니 밖으로 나갔다. 그의 행동을 본 배구는 그것이 단순한 아이들의 충동 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몹시 기뻤다. 그는 눈길을 아주머니에게 돌렸다. 아주머니는 잠깐 주믿거리더니 급히 헌마대를 하나 찾아서 딸의 몸에 고깔을 해씌우며 신신당부하였다.
3: 얘야, 부디 조심하거라. 어? 건네주고는 인차 돌아서라.
2: 마음 놓으세요.
1: 배구는 아주머니를 위안하였다.
2: 우리가 길에서 애를 돌보죠. 강을 건너면 곧 돌려보내겠어요.
1: 아주머니는 어둠 속에 눈길을 던지고 주르륵 주르륵 쏟아지는 빗소리와 개짖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죄어들어 가슴이 세차게 툭툭 뛰었다. 이윽고 몸을 돌리던 그는 부뚜막에 올려놓은 군모를 보고 급히 달려가 집어들고 밖으로 뒤쫓아 나갔다. 그러나 그는 인차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백운의 모습은 어둠 속에 자사들어 보이지 않았다. 어디 가서 찾겠는가? 그는 하는 수 없이 되돌아 들어와서 부뚜막에 앉아 두 손으로 군모를 가슴에 갖다 대고 물이 흥건히 괴인 백운이가 서 있던 봉당을 지켜보았다.
3: 소식을 왜 물어보지 않았던가? 괜찮아, 그 애가 물어보겠지.
1: 그는 가슴이 떨리어 훌쩍 일어나며 중얼거렸다. 빗방울은 사정없이 백양나뭇잎을 뚫고 나무 줄기를 따라 아래로 줄줄 흘러내렸다. 우의 풀밭은 한 곳도 마른 데 없이 물이 질벅하였다. 비는 끊임없이 쫙쫙 퍼붓는다. 부상을 당해본 사람들은 상처가 찬물이 잠기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붕대가 흠뻑 젖어들었다. 젊은 전사 몇 명은 아픔으로 하여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우란과 서너 명의 여 간호원들은 아무런 방법도 없었다. 친절한 권고와 위안으로 어떻게 그 모진 고통을 멈추겠는가. 왕동해는 상처가 매우 위중하였다. 입술은 깨물어 터졌고 검붓던 얼굴은 하얘졌다. 식은 땀방울이 빗물과 범벅이 되어 줄줄 흘러내렸다. 큼직한 두 손에 꽉 움켜쥐었던 모래는 거의 가루로 되다시피 하였다. 그러나 그가 유일하게 느낀 것은 자기 상처의 고통만이 아니었다. 그가 제일 가슴 아파하는 것은 전우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과 그러하여 간호원들이 괴로워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 자기의 동생뻘이 아닌가. 왕동해는 아픔을 참지 못해 못해기는 나으린 전사의 곁에 다가가서 그를 품에 꼭 끌어안고 부드럽게 다일렀다.
4: 쇼마, 조금만 참아. 강을 건너면 이랍서.
1: 그 어린 전사는 열이 올라 온몸이 불덩어리 같았다. 번쩍하고 지나가는 번개불빛에 백지같이 하얗게 질린 그의 애어린 얼굴이 보였다. 그는 흑흑 흐느꼈다.
5: 대장 동지, 절 내버려 두세요. 저에게 한방 쏴요. 동지들은 혁명을 해야 하잖아요.
1: 왕동해는 그를 더욱 꽉 끌어안고 격동되어 말하였다.
4: 쇼마, 그따위 말을 걷어치워. 좀더 두려워하지 않고 놈들을 치는 동무가 요까지 상처를 못 견딜라고. 우리 발로군 전사는 모두 억센 사람들이야. 한 우리의 숨만 붙어 있어도 외놈들과 결사전을 해야지. 쇼마, 고통을 참지 못하는 건 가난한 사람의 기백이 아니야.
1: 쇼마는 두 눈을 들어 폐장에 동그랗게 뜬 번쩍이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고 다시는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다.

0: 해군과 두전사가 길잡이를 데리고 왔을 때는 모두들 귀를 감구고 왕동해가 진명정치위원회에게서 들은 홍군 장정 이야기인 용감히 대도하를 건너다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길잡이를 데려왔다는 말을 듣고 기뻐서 모여든 사람들은 그가 몹시 여인 애어린 처녀애인 것을 보고 얼마간 실망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배군의 침착성과 일솜씨를 믿고 있었다. 처녀애는 사람들 속에 서서 기쁨과 놀라움에 가득 찬 표정을 짓고 낯은 설지만 무척 다성스러운 사람들을 빙 둘러보았다. 그는 말 한마디 없이 서서 혹시 어떤 전사가 자기를 못 미도하는 기색을 보일 때면 그렇지 않다는 듯 도전적인 눈길로 그 전사를 흘겨보았다. 어찌된 영문인지 왕동해는 대뜸 이 처녀애에게 믿음이 갔다. 그는 친절히 물었다.
1: 얘야, 강을 건널 만한 물복을 아니?
2: 네, 알아요.
0: 처녀애는 이 사람의 말에서 불신임이 아니라 끝없이 따뜻한 인정을 느꼈다.
2: 여기서 얼마나 멀어?
0: 우라는 매우 조급해하였다. 처녀애는 대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휙돌려 우란을 바라보았다. 말소리를 듣고서야 그는 비로소 여기에 많은 여전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2: 그닥 멀지 않아요. 저 돈독만 넘어서면 돼요.
0: 처녀애는 왕동해의 옷이 빗물에 푹 젖은 것을 보더니 불이 나게 자기가 쓰고 있던 마대를 벗으며 친절하게 권하였다.
2: 자, 쓰세요.
1: 아니, 넌 옷이 한 벌밖에 없지 않냐? 그것도 귀신 것을. 난 괜찮아. 자.
0: 왕동해는 기특해하며 다시 그에게 잘 씌워주었다. 그 사이에 동무들은 모두 강

0: 그러나 천혜에는 아무 소리 없었다. 한 번은 그가 흙감탕 속에 빠져 들어가서 여럿이 가진 힘을 다 써서 겨우 끌어내었다. 하지만 그가 쓰고 있던 마대만은 흙탕 속에 감겨 들어가 버려 건져낼 수 없었다. 그는 온몸에 흙칠을 하였으나 계속 발걸음을 재촉하여 앞으로 걸어나갔다. 끝내 강을 건널 수 있는 곳에 이르렀다. 이곳은 물이 허리밖에 차지 않았다. 그것은 강물이 여기 와서 수면이 넓어지며 두 갈래로 갈라져 흘러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순조롭게 강을 건넜다. 안도의 숨을 쉬고 앞을 다투어 천혜의 손을 잡고 감사를 표시하였다. 천혜는 도리어 부끄러워 어쩔 바를 몰라 하였다. 헤어지게 되자 천혜는 갑자기 백운의 손을 잡고 말했다.
1: 언니,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알려주겠어요?
2: 알려주고 말고 내가 아는 것이라면 말이야.
0: 백운은 그의 여윈 어깨를 끌어안았다.
1: 저의 언니를 알아요?
2: 언니가 무엇을 하느냐?
1: 그는 공산당원이에요.
0: 모두들 놀라와서 모여들었다.
3: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 언니는 어디 있는데?
0: 우란이 앞질러 물었다. 천혜는 고개를 숙이고 나직이 이야기하였다.
1: 언니는 아저씨와 함께 갔어요. 그들이 떠난 후 놈들이 우리 집에 그들을 붙잡으려고 달려들어서 공산당이라고 했어요. 언닌 떠나간 지 몇 년 잘 되지만 소식 하나 없어요.
0: 그는 다시 고개를 치어들었다.
1: 듣자니까 발로군은 모두 공산당이라고 하더군요. 언니를 알아요? 제 생각엔 언니도 군대가 된 것 같아요.
0: 백우는 이 일이 놀랍고도 기뻤다. 그는 비록 집이 내양에 있다는 동무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으나 그래도 행여나 하여 물었다.
2: 언니 이름이 뭐야?
1: 성매, 조성매라고 불러요.
3: 아저씨는?
1: 기철공이에요. 철공이라고도 불러요.
0: 우란이 뒤미쳐 물었다. 모두들 서로 물어보았으나 아는 사람이 없었다. 천혜는 실망해서 얼굴에 그늘을 지었다. 백우는 친절하게 그를 위안하였다.
2: 예, 팔로군에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는 언니와 아저씨를 모르겠구나. 아, 걱정하지 마라. 돌아가면 꼭 알아보고 너희 집 형편을 죄다 알려주겠어.
0: 천혜는 여간 실망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몹시 기뻤다. 그는 언니도 바로 이 뇌전사들 가운데의 한 사람이며 그리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자신도 웬일인지 가슴속에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며 군복 입은 이 사람들 곁을 떠나기가 아쉬워 집에 돌아가기 싫어졌다. 그가 나서 자라난 집은 지금 그에게 있어서 아무런 가치도 없었다. 이 사람들을 따라서 언니를 찾아가면 그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그는 돌아섰다. 자애로운 어머니와 늙고 병들어 누운 아버지 그리고 나이 어린 동생이 생각났던 것이다. 사람들은 강물이 번뜩이는 빛을 빌어 어슴푸레한 그의 자그마한 뒷모습을 말없이 바래주었다. 배구는 불현듯 처녀의 이름조차 물어보지 못했다는 것이 생각나서 급히 달려갔다. 그러나 처녀에는 벌써 강 한 줄기를 건넜다. 배구는 기슭에 서서

0: 소리로 외쳤다.
1: 얘야! 네 이름이 뭔지 알려주렴!
0: 검은 그림자는 돌아섰다. 눈부시는 번갯불이 번쩍하고 지나갔다. 그의 여인 얼굴이 똑똑하게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전사들은 그의 모습을 머릿속 깊이 아로새겼다. 천혜에는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1: 성혜! 조성혜예요!
0: 꽈르릉 하고 세찬 우레가 터지며 천혜의 목소리를 삼켜버렸다. 수연이가 구에서 떠날 때에는 해가 선호발이나 떠올랐다. 성매가 희생된 후 수연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의 대부분 사업은 놈들의 가까이에서 진행되어 왕관장같이 적들의 거점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에는 발길이 매우 드물게 미쳤었다. 어머니가 불행을 겪은 후 그는 집에 한번 다녀갔다. 원래 구에서는 그대로 집에 남아서 어머니를 며칠간 시중 들라고 하였는데 어머니가 한사코 반대하고 또 화자와 몇몇 여자들이 도와주는 것을 보았으므로 하는 수 없이 떠나고 말았다. 요즘 밖에서의 사업이 긴장하다 보니 집도 까맣게 잊어먹고 어머니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 집으로 돌아가노라니 그의 가슴속은 후두워지고 한시바삐 어머니 곁으로 날아갈 수 없는 것이 못내 안타까웠다. 수연은 그동안 키가 더 자라지는 않았으나 결코 작은 키는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와 키가 어슷 비슷하였고 몸은 훨씬 더 실팍해 보였다. 길을 걸을 때면 여전히 기운차게 활개를 치며 빨리 걸었고 산을 오르내려도 몸을 앞으로 쑥 구부리거나 뒤로 썩 제끼는 일이 없이 마치도 평지를 걷는 것 같이 걸었다. 지금도 그는 이미 10여 리를 걸어왔으나 조금도 숨가빠하지 않고 다만 얼굴이 간빛으로 발그레해지고 목덜미가 약간 축축해졌을 뿐이었다.

드라마 숨바귀꽃 5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초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입니다. 작은 더위라고 불려오는 24절기의 11번째 절기인 소서가 금방 지났습니다. 소서가 되면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고 또 장마도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먼저 북경시의 리선희 씨가 고향에 계시는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올여름을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사랑은을 보내드립니다.

사막을 건너는 사람들한테 오아시스보다 더 반가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왕청년 왕청진 사람촌의 전성금 씨의 부부는 당과 정부의 따뜻한 관심하에 새 집에서 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부의 최봉춘 씨와 심파 씨를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서 노래 사랑의 샘솟는 길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0: 정든 고향을 떠나 한국에서 근무한 지 3년이 된다는 김란 씨는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면서 부모님께서 즐겨보시는 소품 조강지처를 요청해봤습니다. 이 밖에 일본에 계시는 전변아 씨도 고향에 계시는 연로하신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오래오래 앉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소품을 요청해왔습니다. 여정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가만히 있으십시오. 가만히 있으십시오. 이게 이럴 때 박수 아무 데나 치게 아닙니다. 내 요새 문제였습니다. 내 요새 외신에 올라가서 도외신하게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서로 연락도 잘 되고 감정 교류도 잘 되고 내 그래서 요새 외신에 올라가서 소금제라는 여자 끝내 혼내냈습니다. 이 외신에 올라가미에 애무새 아닙니다. 이름을 싹 바꿨습니다. 불나비. 꼬지만 보면 그저 불이 콱 부는 불나비. 우리 오늘 연애공원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단 말입니다. 우리 둘이 만나는데 아무 있습니다. 내 여자그로 딱 여자 올 때 딱 서서 모르는 체하고 사랑 사랑 내 사랑 그대 모습 거친가 이런 그 여자 여기서 오다가 수줍게 꽃보다 더 예쁜 내 사랑이야. 그 다음에 턱 박수치 아이침도 이거 마주 보면서 단오명절 이래다가 뚜리 아니다 이게 여자 하나 올리자면 빈손이 아니 됩니다. 하다못해 광채수 하나 싸워야 되지 뭐. 기다림서에 따라라라다 따라다라라
2: 이 나무리 어디 간다 어디 간다 여길 이제 정도로 달아간 저 앵무새 저게 내 나그네 그마. 내 오늘 어제 이렇게 입고 나왔는지 알만함도 여러분들 당 월시를 잘 앞지. 이 외시란 게 좋다면 좋고 나쁘다면 나쁘다 말이구만. 예? 좋은 거는 뭔지 암도. 아 저번에 우리 연변에 이거 홍수 쟀을 때 거저 몇몇에 차기 사실 올리니까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외지에 외국에 있는 분들이 거저 보험은 못 가지만 마음만은 보낸다면서 후원금 팍팍 보내주는 분들 그 다음에 우리 자원봉사자들 모여가서 그제 해지국에 가서 이거 복구에 힘쓰시는 분들 얼마나 대단합니다. 이게 외신이 위력이란 말이구만. 그런데 나쁜 점이 뭔지 암도. 저 우리 나그네처럼 저 앵무새처럼 우측불에 한 생각 가진 나그네들이 여 외신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여 곱은 여자들 올리겠는가 해서 예 요래가지고 저 나그네 예 불나비래가지고 자기 뭐 소금제랑 여자를 예 오늘 올려가지고 여 연애공원에서 만난다 생각했습니다. 글쎄 내 이 혈압이 쫙 올라가서 그래서 내 요렇게 암에 분자 착하고 나왔는데 기다립서 어떻습니까 연애 마음에 무슨 담도 그래 박수 세게 쳐야 됐지 무슨 아이고 감사 내 연애구설이 뒤에서 이렇게 딱 시찰을 하다가 당자에서 그저 탁 붙잡아서 눈통 팔레망에 땅땅 쳐놓고 요런 거는 이잼도 이런 새싹이 살아나지 못하게서 그저 제자를 죽여버려야 된단 말이군. 이거 오는구나.
1: 따라따라라라라라라따따라따라따 아야 이 무슨 암에 환자이냐? 암에 암에
3: 아이고 어때 그러냐?
1: 아야 이 암이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요. 암에, 암에 이게 내 새벽부터 맡아놓은 자리인데 이게.
3: 그래는 젊은이는 이게 무슨 버스 안간에 자리표 찾죠? 야, 자리표 있어?
1: 네,
3: 이리 있어?
1: 네, 뭐 공원에 뭐 자리표 없지 무슨. 아, 저기 우선 오겠는데 애라 모르겠다. 야, 무슨 삐비 앉아야 무슨.
3: 아이고, 어째 되냐, 어째 되냐.
1: 아, 같이 안 계셔, 혼자 계신데 무슨.
3: 아이고, 지금 젊은이들은 애가 가간다라, 가간다.
1: 근데 암에, 그... 이 집은 날에 뭐 따뜻한 구들이 앉아서 영감들 같이 화토치기 나올 게지 어쩌기 나왔어.
3: 에그 이게냐 대 모르고 하는 소리지.
1: 예.
3: 내 외신에서냐 대처럼 이렇게 영멋있게 생긴 남쇼 만나자고 오늘 여기 왔다.
1: 뭐 남자를 만나자고.
3: 그러지 않고.
1: 아메 그 냄새 다 시집 이한도.
3: 이 말하는 거 봐. 이 말하는 거. 이 말하는 거. 어째. 응? 내 거저 여 앞니빨이랑 싹 빠져서 그렇지. 아직도 요설루서는 생생나다 생생해.
1: 야, 이 양이 한 무게 있구나.
3: 에이, 에이, 에이.
1: 아, 저기 온다, 저기 온다, 저기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0: 야, 이게 무슨 얘기? 그 외신에 올라가니 어떤 여자들의 사진 아예 받고 꼬지랑 해바라기랑 달아놔서 누기누기지 모른다 이게. 아, 저 안에 저게 저 소금쟁가 사랑 사랑 내 사랑 그대 모습 꽃인가
1: 깜빠다다 어여쁜 내 사랑이야.
0: 아이고 아메
1: 아이고 아따 그러냐
0: 아메 소금잼도
1: 아이고 내 소금잼 얼추 뭐 어째 나를 붙잡자고
0: 아이고
1: 붙잡자 아이고 붙잡아라
0: 아이고 붙잡아라 아메
2: 안녕하십니까.
0: 누구요?
2: 예, 저 블라비쌤 맞습니까? 아, 제 소금잼다.
0: 아, 제 소금제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반갑소.
2: 예, 반갑습니다.
0: 반갑소. 예. 야. 아, 왜?
1: 아이고, 깜짝이야. 어제 소리 자꾸 치냐.
0: 아, 이거 소금제인데, 이 소금제사고, 뭐임도 이게?
1: 내 소금제 얼치서 얼치 뭐. 내 저 하늘에 말 소금제를 그렇지 뭐.
0: 아, 갑소, 갑소, 갑소, 갑소.
1: 에그 갈게 너라
0: 아, 그 아메 그 아침부터 그 놀랬지 그 정말 그 아메 모르는 아메요.
2: 예예야
0: 아 여기 앉을까?
2: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조심하셔. 아, 예.
0: 여기 앉아. 야.
2: 예.
0: 앉아가지고, 어, 아. 예. 정말, 제, 뭐, 미국 간다며?
2: 예, 어, 나 미국 꼭 가야 된다. 아. 그래, 영어로 배우자고, 선생님이 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0: 아, 네, 네, 영어 배.
2: 예. 선생님 영어 잘한다며, 그런다.
0: 아. 영어 어디까지 배웠어?
2: 난 영어란 거 학교 다닐 때 ABCD밖에 모른다.
0: 아, 차라리 잘 됐어. 야.
2: 예?
0: 아.
2: 차라리 잘 됐다.
0: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야, 예. 영어 니들이 모르는 게 이 알뚱말뚱한 것보다 대화죽이 낫단 말이야.
2: 아,
0: 그러니까 저는 영어 모르지, 야.
2: 예.
0: 내 따라 하면 돼요.
2: 예,
0: 내 따라,
2: 예,
0: 야.
2: 예.
0: 어, 호텔 커피.
2: 호텔 커피. 조선 말이니까.
0: 아이, 그게 야, 제 영어 몰라 그렇지. 그게 야, 조선 말인 게라, 영어야, 야, 영어.
2: 그러니까
0: 소희랑 내보내고, 야.
2: 예.
0: 호텔 커피.
2: 호텔 커피.
1: 어, Some are yet to attend to English. In the morning, the man with the girl at the top.
2: 와, 할머니 영어 잘한다. 할머니 어떻게 잘하게? 선생님, 빨리 해보죠. 아, 선생님, 빨리 대화해보죠. 할머니 뭐라는 거 빨리 보죠. 빨리 뭐라는 거 보죠, 빨리.
0: 저기. 아메, 이제 말 한 번 더 해보겠어, 보겠어.
1: 야, 그 자신하게 소리 잘 됐어, 좀. 예. Some are yet to attend to English. In the morning, the man with the girl at the park.
2: 뭐라고?
0: 아이, 그, 이 영어란 거는, 야,
2: 예.
0: 차근차근
2: 예.
0: 조리께 물어봐야 된단 말이야.
2: 아, 예, 예.
0: 기다려가지고, 야.
2: 예, 예.
0: 아메, 그, 예. 마지막 말을 한 번 더 해보겠어, 보겠어.
1: 잘 됐어, 야,
0: 예, 예, 예,
1: 잘 됐어.
0: 예.
1: In the morning.
0: 아, 가만, 뭐, 뭐.
1: The man.
0: 아, man.
1: With the girl.
0: With.
1: At the park.
0: 아, 아. 아, 그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못 입으면 게 맛이 없다. 외수로 팔테라.
2: 할머니, 좋은 말인가? 못 입으면 게 맛이 없고 외수로 팔테야 맛있을까?
1: 에구, 에구. 무식해 그런 말이겠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이야. 잘 됐어. 영어로, 응? 한나도 모르는 저런 남자들이 쟤처럼 이렇게 순진한 생각을 홀린단 말이야, 홀린단 말이야.
0: 소금대야, 소금대야, 우리 저쪽 가게.
1: 아이, 내 제가 아직 할 말이 많아.
0: 아, 그건 없어. 그건 없어, 없어.
1: 어째 그랬냐?
0: 설마 제가 미국 가겠어, 가겠어?
2: 오, 나 미국 꼭 가야 된다.
1: 아이,
2: 오, 할머니, 나 미국 꼭 가야 된다.
1: 제가 할 말이
2: 선생님, 나 미국 꼭 가야 된다.
0: 아메, 아메, 자꾸 이리 애를 믿기도. 갑소.
1: 아이, 내 가기는 가겠는데 글쎄, 저 딱 여기 앉아서 공작한다면 내 갈게.
0: 아, 우리 여기서 딱 앉아 공작하면 아메 간다 말이지. 땅 미국까지냐?
2: 예, 나 미국 꼭 가야 된다.
0: 걔가 보자, 내 미국이냐? 제자들이 영만 쓰고 미국에 워싱턴하고 뉴욕 안에 울라지보스토크라고 있어. 거기.
1: 울라지보스토크 어디 미국하고 뉴욕 사이에 있냐? 여 흔친거는 쇼련했지.
0: 아메. 야, 우리 아메 아직도 아이 같습니다. 예.
1: 나지.
0: 뭔데 가없어. 예.
1: 내 가다가 허리 아파기는 딸 간다. 에이,
0: 야, 그 정말 아메 딸 애를 맡긴다. 야, 정말 뭔데 가없어. 뭔데.
1: 탕 널하나 간다. 간다.
0: 아, 우리 일세 보태놔야 된다. 그 아메 정말.
1: 이게
0: 이게 아메 없으면 그 소금제.
2: 예.
0: 그 제 나를 어떻게 생각하오?
2: 아이, 나는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생각한다. 무슨 어떻게 생각하겠을까?
0: 아이, 그저 이 선생밖에 안 된단 말이오.
2: 예?
0: 아이, 제같이 이렇게 곱게 생긴 여자들이, 내같이 이렇게 멋있게 생긴 남자들 보면, 막 속에서 꾸부득질하게 무슨 게 감자 쫙 따가운 게 올라오면서 막 이렇게 안기기 싶은
2: 사람이 어머야 어머야 어머야 어머야 선생님 뭐야. 아, 선생님도 집에 이쁜 사모님이 계시겠는데 어째 이랬까?
0: 무슨 사모님이?
2: 예.
0: 그건 완전 뱀백이요.
2: 예? 뱀백이?
1: 무시게 내 뱀백이라고?
0: 거기다가 요새 부위까지 왔어요.
2: 아니 부위 왔다고?
1: 무시게 내 부위 왔다고?
0: 몰라, 요새 사나흘간에 재재기 나겠지.
2: 재재기?
0: 예, 재재기 나야.
1: 무시해!
0: 아니, 이게, 아야, 이 암이 어떻게 내 이름 아는 이거?
1: 내 어떻게 네 이름 아는가?
0: 어.
1: 이 잘 봐라, 어?
0: 아야, 어이야, 어이야, 여보, 여보. 아이고야 여보.
1: 무식이.
0: 아이.
1: 어? 무식이. 어찌다고?
0: 말라자, 어? 말라자.
1: 무식이 어찐다고?
0: 말라자.
1: 아, 나는 뭐 뱀댁이라고. 야.
0: 야. 어? 어째 말라자.
1: 무식이. 내 부모 맞았다고. 야.
0: 야, 말라자. 어?
1: 무식이. 내 여기 AA 하면 재재기 난다고. 야.
0: 야, 말라.
1: 어찌다 오늘 터. 지꺼러.
0: 야, 소금제 빠이빠이야, 빠이빠이.
1: 아이. 이 상황에서 아직도 소금제 빠이빠이야. 어? 내 제가 말했지. 야, 저는 남자들한테 잘 얼굴 팔자라고. 이모, 무슨 외신에서 남자를 치려서 영어를 배우겠다고. 야?
2: 아니, 난 정말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1: 이모, 이모. 행배했어. 예. 야, 좀 정규적인 학원에 가서 좀 배우란 말이오.
2: 예.
1: 빨리 가.
2: 어, 예. 오야, 난 어찌가. 예.
1: 아이고, 아이고. 어가는 펀펀하게 생겼더만 지금도 어찌 저런 아들이 있어. 아이고, 좀 너는 오늘 죽었다. 어디 갔지? 어때?
0: 반짝반짝 반디.
1: 그래. 어, 반짝반짝 이런 노래를 하고 그저 지나가자는 게지.
0: 아이, 인마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죄했습니다.
1: 확실히 잘못했지.
0: 죽을 죄를 죄했습니다.
1: 이제 다시 한번 이러면 어찌겠는가 똑바로 말해라 말이지 내 말이.
0: 예, 사상개조로 잘하고 어. 사람질을 하겠습니다.
1: 진짜지?
0: 예.
1: 말하자서 말하셔.
0: 예.
1: 내 정말 잼도 예. 집에다 저강지철 두고 이렇게 나와서 흐물럭적거리는 남자들이 잘 되는 꼴은 못 봤단데.
0: 예, 예. 확실히 잘 되는 꼴하지 못 봤습니다. 예.
1: 에이씨, 말은 잘한다. 응? 그러면 따라하셔.
0: 예, 따라하겠습니다. 예.
1: 저강지처.
0: 저강지처.
1: 항상명기.
0: 항상명기.
1: 좀 높게.
0: 좀 높게.
1: 아, 이건 따라하지 말고.
0: 이건 따라하지 말고.
1: 따라하지 말란데.
0: 따라하지 말란데.
1: 어, 혈압이야. 자, 집 따라오셔.
0: 집 따라가.
1: 집에 가서 오늘 보자.
0: 집에 가서 보자. 나도 바빠 죽겠는데 박수.
3: 무더운 여름밤이면 모기풀을 피워넣고 옥수수를 먹으며 듣던 할머니의 구수한 옛 이야기들은 어른이 된 지금도 귀전에 맴돌고 있습니다. 북경시에서 근무하는 최희수 씨는 여름이 되면 고향에 계시는 할머니가 더욱 그리워난다면서 노래 고향 연가를 요청해왔습니다. 영정시에 계시는 최희수 씨 할머님께서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광동성 심수시에서 근무하는 김성국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김성국 씨는 외지에서 근무한 지 10년이 되지만 꿈속에서도 그려보고 가보고 싶은 곳이 아름다운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 산천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국화꽃을 그리면서 노래 국화꽃 피는 고향을 요청해왔습니다. 이밖에 훈춘시 정화가의 김성 씨도 어머니의 생일을 늦게나마 축하드리면서 이 노래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군순시 하남가에 살고 있는 서정자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서정자 씨의 친구 김춘옥 씨는 매달마다 한 번씩 경로원을 찾아다니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무료로 리발도 해드리고 파마도 해드린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봉사했지만 지금은 아들 며느리와 함께 한다면서 이렇게 베풀면서 사는 김춘옥 씨의 고마운 사랑의 마음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정자 씨는 며칠 후 김춘옥 씨의 생일을 미리 축하드리면서 노래 외로워 마세요를 요청해 왔습니다. 네, 김춘옥 씨의 가족분들께서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서서 때는 지나가는 사람도 달래든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농촌에서는 일손이 바쁘다고 합니다. 서서가 지나면 더위의 절정인 삼복이 오는데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요즘 여러분께서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사랑하고 있기에로 오늘의 여청아마당 프로그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이저 인위에 开始今天的节目。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속담을 알아보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과 행동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단순히 타인이나 외부의 도움이 아닌 우리 자신의 노력이 결국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하늘이란 무엇인가 높은 존재나 운명을 뜻하며 이를 스스로 돕는 자라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으로 연결지어 결국 하늘의 도움이 따를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을 한 이야기를 통해 풀어보며 그 교훈과 인생에 주는 의미를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효진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효진은 집안이 가난하여 어린 시절부터 힘들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항상 몸이 아프셨고 효진은 어린 나이에 이미 부모님을 대신해 농사를 짓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효진의 꿈은 단 하나, 마을에서 가장 큰 상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돈도 배경도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든 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효진은 마을의 큰 시장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상인들의 거래를 보고 배우며 자신도 상인이 될 방법을 찾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유일한 자산은 손에 쥔 작은 금화 몇 개뿐이었습니다. 효진은 그 작은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그 돈이 마치 하늘에서 주어진 유일한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 돈을 들고 시장으로 향했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상인들에게 물건을 사기 위해 흥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상인들은 효진을 경멸하는 눈빛을 보내며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심했습니다. 효진은 실망하지 않고 작은 물건을 하나씩 사고 그것들을 다시 마을로 돌아가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물건을 팔 수 없었지만 그는 한 발짝씩 더 나아가며 거래 방법과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기술을 익혔습니다. 결국 효진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고 점차 물건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그는 조금씩 자신의 상업적 감각을 키워나갔고 마을을 넘어서 인근 도시와의 거래도 성사시켰습니다. 어느 날 효진은 마을 근처의 큰 도시로 상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유명한 상인인 장 씨를 만났습니다. 장 씨는 상업적 감각이 뛰어나고 자신의 가게도 번창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효진은 그에게 자신의 상업적 경험과 자산을 나누며 어떻게 하면 상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장 씨는 효진에게 한 가지 중요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효진아, 네가 여기까지 온 건 분명 너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결국은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너처럼 끝까지 노력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주어진다. 내가 너를 돕겠다. 하지만 스스로 가야 할 길을 찾는 것은 너의 몫이다. 장 씨의 말은 효진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후 효진은 장 씨와의 만남을 계기로 더욱 열심히 상업적 활동을 계속하며 점차 큰 상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마침내 효진은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인정받는 상인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결국 그의 가게는 번창을 거듭했습니다. 효진은 그 후에도 장 씨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는 길에 항상 노력을 기울였고 어려운 상황에도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며 나아갔습니다. 하늘이 주는 기회는 스스로 돕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교훈을 몸소 실천하며 그는 더 이상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가는 기회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속담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도전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효진의 이야기를 통해 이 속담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효진은 처음에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그는 스스로의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점차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도움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 하늘의 도움이 올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운과 기회는 스스로 만든다. 하늘이란 운이나 기회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운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진은 운이나 기회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고 도전하며 자신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단순히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그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운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는 말처럼 기회도 결국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교훈을 줍니다. 셋째, 장애물 앞에서도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효진은 상인으로서의 첫 시작에서부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적은 돈과 경험뿐이었지만 그는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는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운 순간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의지입니다. 장애물 앞에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그 문제를 극복하려는 태도가 결국 성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인생의 성공은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노력에서 나온다. 효진은 자신이 가진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상인으로서의 기술과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개발과 실천을 통해 다듬어졌습니다. 인생에서 원하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노력의 결과가 결국 큰 성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섯째,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효진은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했지만 그는 자신을 믿고 자신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스스로를 믿고 계속 나아갈 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외부의 도움을 찾기보다는 먼저 자신을 믿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강한 의지가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은 우리의 노력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효진의 이야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그 노력이 결국에는 하늘의 도움을 받는 길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운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길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이 속담은 알려줍니다. 이 속담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끝까지 노력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0: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라고 할 수 있는 자연식품으로 면역력 높이기를 주제로 프로를 진행하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사실 건강의 바탕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자연식품이 왜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몸의 힘을 어떻게 북돋아주는지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경 변화와 마주하게 됩니다. 계절이 바뀌고 기온이 달라지며 생활 환경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때로는 피곤이 쌓이고 때로는 스트레스가 늘어나며 몸은 여러 가지 자극에 반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면역력 덕분입니다. 면역력은 외부의 여러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몸 안의 균형을 지켜주는 중요한 힘입니다. 면역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몸은 스스로 회복하고 활력을 이어갈 수 있지만 반대로 면역력이 약해지면 쉽게 지치고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면역력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식사, 충분한 휴식,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몸에 맞는 습관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식사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몸을 이루는 재료가 되고 몸의 기능을 움직이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몸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고 건강을 지키는 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연식품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영양소를 자연스럽게 공급해주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자연식품이란 가공 과정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영양과 맛을 그대로 간직한 식품을 말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곡류와 콩류, 해조류와 버섯류 등은 대표적인 자연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각각 다른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어우러져 우리 몸의 건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화려하거나 자극적인 음식보다도 자연이 준 재료를 바탕으로 한 식품이 오히려 몸에는 더 편안하고 든든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자연에서 얻은 식재료를 통해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계절마다 나는 채소를 먹고 신선한 과일을 즐기며 자연이 주는 식재료를 생활 속에서 활용해 왔습니다. 봄에는 산뜻한 나물과 채소를, 여름에는 수분이 풍부한 과일을, 가을에는 알찬 곡식과 열매를,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식재료를 챙기며 자연의 흐름에 맞춰 식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식생활은 더욱 다양해졌지만 여전히 건강한 식습관의 기본은 자연식품에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온 식생활의 지혜 속에는 몸을 아끼고 돌보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연식품의 가장 큰 장점은 몸에 필요한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성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가 함께 어우러져 몸이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자연 그대로의 식품은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 등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몸의 전반적인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는 식생활의 균형을 돕고 비타민과 미네랄은 몸의 여러 기능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보탬이 됩니다. 이런 성분들이 조화롭게 들어있는 자연식품은 우리 몸에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필요한 힘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면역력은 특정한 음식 하나만 먹는다고 갑자기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자연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고 꾸준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때 비로소 건강한 면역체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특별한 비법을 찾기보다 자연식품을 가까이 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식탁에서 조금씩 신선한 재료를 늘려가고 가공이 많이 된 음식은 줄여가는 작은 실천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보다도 일상의 반복 속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연식품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손질하고 계절의 맛을 느끼며 가족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시간은
단순한 끼니를 넘어 삶의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따뜻한 식사 습관은 몸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마음의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식생활은 영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바로잡고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자연식품이 면역력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어떤 식품들을 생활 속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점을 실천하면 좋은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바로 떠올릴 수 있는 내용으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건강의 힘이 되는지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앞부분에서는 면역력의 중요성과 자연식품이 건강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자연식품들이 어떻게 건강한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매일 다양한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어느 한 가지 영양소만 충분하다고 해서 건강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영양 성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제 역할을 할 때 몸은 보다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연식품은 이러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건강한 면역력을 위해서는 특정 식품에만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자연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신선한 채소는 건강한 식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식품입니다. 채소에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 몸의 순환을 돕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채소는 종류마다 함유하고 있는 영양소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색깔이 다양한 채소를 식탁에 올리면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 역시 자연이 선물한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일에는 상쾌한 맛과 향뿐만 아니라 몸에 필요한 영양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신선한 과일을 적절히 섭취하면 몸에 활력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며 건강한 식생활을 이어가는 데에도 좋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계절에 맞게 생산되는 과일은 신선함이 뛰어나고 자연의 에너지를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곡류도 면역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식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제된 식품보다는 자연 상태에 가까운 곡류를 섭취하면 다양한 영양소를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곡류는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동시에 건강한 식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역할을 합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곡류를 주식으로 삼아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곡류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콩은 예로부터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여러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콩으로 만든 식품들은 식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꾸준히 섭취할 경우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버섯류도 자연식품 가운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버섯은 특유의 향과 식감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요리에 활용됩니다. 또한 자연 속에서 자라난 식품으로서 건강한 식생활을 돕는 식재료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버섯을 식단에 적절히 활용하면 음식의 풍미를 더하는 동시에 영양의 다양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해조류 역시 건강한 식탁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식품입니다.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해조류는 오랫동안 우리 식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다양한 영양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담백한 맛으로 여러 음식과 잘 어울립니다. 일상적으로 해조류를 활용하는 습관은 건강한 식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식품의 장점은 단순히 영양소의 함량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식품을 중심으로 식사를 준비하면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편리함 때문에 다양한 가공식품을 자주 접하게 되지만 건강한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신선하고 자연에 가까운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연식품은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특별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몸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의 식탁에서 조금씩 자연식품의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건강한 생활습관이 되고 건강한 생활습관은 결국 면역력을 유지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면역력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의 생활습관과 식습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결과입니다. 자연식품은 이러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화려하거나 특별한 식품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곡류와 콩류, 버섯과 해조류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신선한 식재료를 선택하고 자연식품을 가까이 하는 작은 노력이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소중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세 번째 부분에서는 자연식품과 함께 실천하면 좋은 생활습관 그리고 면역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지금까지 자연식품이 면역력 유지에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자연식품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연식품과 함께 실천하면 좋은 생활습관, 그리고 건강한 면역력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찾습니다. 물론 건강한 식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면역력은 음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자연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더라도 생활습관이 불규칙하다면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강한 면역력은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휴식, 적절한 운동, 그리고 안정된 생활습관이 함께 어우러질 때 더욱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선 규칙적인 식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식사를 거르거나 불규칙하게 식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을 좋아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다양한 자연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습관은 몸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식사를 할 때에는 음식을 천천히 씹고 맛을 느끼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식사하는 습관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식사하는 습관이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몸은 활동하는 시간만큼이나 회복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몸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생활 리듬을 유지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이 충분히 쉬어야 자연식품을 통해 섭취한 영양소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 역시 건강한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기르는 것을 넘어 몸의 순환을 돕고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볍게 걷거나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몸과 마음 모두 지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가족,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야 건강한 생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연식품을 선택할 때에도 몇 가지 기억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선한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절에 맞게 생산된 식품은 자연의 흐름을 담고 있으며 식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한 가지 음식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종류의 식품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특정 식품 하나가 아니라 균형 있는 식단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 살아오며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계절마다 나는 식재료를 활용하고 자연이 주는 다양한 먹거리를 식탁에 올리며 건강한 삶을 이어왔습니다. 현대사회는 편리해졌지만 건강의 기본 원칙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연에 가까운 식품을 선택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건강을 지탱하는 소중한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습관 속에서 조금씩 쌓여갑니다. 오늘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얼마나 충분히 쉬고 움직일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보낼지와 같은 작은 선택들이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건강은 특별한 비결보다 꾸준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곡류와 콩류, 버섯과 해조류 등 자연이 주는 식품을 가까이 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이어가신다면 건강한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기획 편집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햇빛이 뜨겁고 더위가 한창인 7월입니다. 이때는 다양한 과일이 집중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계절이기도 한데 7월에 어떤 제철 과일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7월에 일부 지역에 무화과가 익어서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신선한 무화과의 당도는 16에서 20%로 망고, 멜론에 비해 높고 바나나에 비해 약간 낮습니다. 네,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는 전자가 60, 부자가 11로 중간 수준입니다. 하지만 신선한 무화과의 칼로리는 그닥 높지 않은데 100g당 65칼로리로 키위에 상당하고 바나나에 비해 3분의 1 낮습니다. 네, 무화과 영양 우세도 아주 뛰어납니다. 네, 우선 식이섬유 함량이 100g당 3g에 달할 수 있어서 네, 바나나와 용과의 약 2배입니다. 그리고 무화과를 먹으면서 물을 많이 마시면 좋은 배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포도도 요즘의 제철 과일입니다. 네, 포도는 일반적으로 수분 함량이 85% 이상인 작은 수구인 바 일부 품종은 90%에 달합니다. 포도의 칼로리는 높지 않지만 네, 당도는 일반적으로 약 10%이며 거봉, 장미향 등 품종의 당도는 12% 이상에 달할 수 있습니다. 포도의 두드러진 장점은 껍질과 씨앗에 안토시아닌과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하다는 점인데 이 두 가지의 항산화 효과는 매우 강하지만 안타깝게도 먹기 불편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항산화 효과를 얻고 싶은 친구는 네, 짙은 자주색, 짙은 붉은색 등 더 어두운 색상을 가진 품종을 선택할 수 있는데 네, 이런 품종은 과육의 항산화 제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멜론의 품종이 풍부하고 재배 지역도 매우 넓으며 사람들은 멜론에 대한 사랑도 오래전부터 이어왔습니다. 오늘날 멜론은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는 과일로 되었는데 그러나 7월의 멜론, 특히 신강산 옥고는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네, 우선 수분 함량이 92%를 소화하여 한입 베어물면 네, 거의 물을 마시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여름철 갈증을 해소하고 수분을 보충하기에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둘째, 맛은 달콤하지만 당도가 높지 않아서 약 6%에 불과합니다. 네, 칼로리도 매우 낮아 100g당 30칼로리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체중 감량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과일이 아닐까요? 네, 셋째, 멜론의 칼륨 함량은 일반적으로 높은 바 일부 품종의 칼륨 함량은 네, 100g당 200에서 400mg에 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멜론 특히 옥고는 네, 과육향이 강하고 과육이 부드럽고 섬세하며 입안에서 녹아서 정말 맛있습니다.

네, 올해 들어 가장 강한 폭염이 우리나라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온의 뙤약볕 아래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은 네, 집 밖에 나가면 구워지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왜 일기예보는 기온이 38도, 39도밖에 안 되지? 라는 의문이

을 제기합니다. 내가 좋아했던 만화 속에 네, 최근 한 네티즌은 안휘성 방부시의 한 거리에서 측정한 온도가 50도를 초과했는데 이때 일기예보에서는 방부의 이날 최고 온도가 39도라고 했습니다. 네, 왜 온도차가 이렇게 큰지 적지 않은 네티즌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일기예보의 기온은 어떻게 측정한 것일까요? 왜 체감 온도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네, 사실 온도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일기예보의 온도가 어떻게 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네, 공기 온도는 기상 관측선의 일반적으로 지면으로부터 1.5m 높이에 있으며 직사광선을 피한 블라인박스에서 측정된 정지된 서늘한 공기의 온도를 말하는 바 공기의 열역학적 상태만을 반영할 뿐 다른 인체의 감지 요소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일기예보에서 각 지역에 기상되는 대표적인 지점을 선택하여 해당 지역의 기온을 예보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북경을 예로 들면 보통 남교 관상대 블라인박스 기온을 예보 기준으로 삼습니다. 동일한 도시라고 하여도 각 구역 간의 온도는 다르며 해전, 조양, 순위 등 다른 지역의 같은 시간의 기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 온도와 체감 온도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덥거나 춥다고 느끼는 것은 개인의 체감 온도인 바 이는 인체가 피부와 외부 사이의 열교환을 통해 종합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네, 체감 온도는 일반적으로 습도, 풍속, 태양 혹은 지면 폭사, 개인차 등 많은 요소의 영향을 받으며 심지어 개인의 감정도 기온에 대한 자신의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고온에서는 습도가 높고 예를 들어 사우나 날씨면 땀이 증발하기 어려워 체감 온도가 실제 온도보다 높고 습도가 낮으면 땀이 빠르게 증발하여 시원하다고 느낍니다. 더운 도로, 예를 들어 아스팔트 길은 열복사를 반사하여 고온을 악화시키고 추운 겨울에는 벽이 열을 발산하여 냉감을 증가시킵니다. 부동한 개체 대사율, 의복, 건강상태, 예를 들어 빈혈이 있어 수호함 등은 모두 체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캔 음료를 마실 때 입에 대고 바로 마시는가? 네, 일전 이와 관련된 주제가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 블로거가 온라인에 게시한 영상에는 캔 음료의 뚜껑 거리 주변에서 여러 마리의 작은 벌레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것을 지진득이라고 주장하며 주의하지 않으면 따개를 열 때 진드기가 음료 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이미 발생 매체 보도에 따르면 심천의 진모 씨는 화물차 운전사로 평소에 밖에서 식사를 자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편의점에서 도시락과 함께 냉장 캔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발열이 시작되었고 이후 허리와 엉덩이까지 통증이 퍼지는 등 건강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고열과 구토에 시달린 진모 씨는 병원을 찾았고 의사의 진단 결과는 그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신증후군 출혈열이었습니다. 네, 의사는 진모 씨가 병에 걸린 원인이 바로 그 캔 음료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한 보호 조치 없이 운송 그리고 보관 과정에서 캔이 쥐에 의해 오염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모 씨는 자신이 당시 빨대를 사용하지 않고 캔에 직접 입을 대고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많은 캔 음료의 경우 따개를 열 때 뚜껑의 일부가 캔 내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뚜껑이 오염되었다면서 빨대를 사용하더라도 일정한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따라서 캔 음료를 마실 때는 먼저 뚜껑을 깨끗이 닦은 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름 밤의 장마처럼 쏟아져 내리고 다시 오려나봐 기억의 소나기. 너에겐 우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걱정이 되네 많이. 창밖으로 보여 어딘가로 바삐 달리는 차들의 경망스러운 불빛. 내 목적지는 묻지 않아도 알겠지만 언제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다지크족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타지크족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타지크족의 민간 문학에는 전설, 신화, 시가

작가 등이 있습니다. 신화나 전설은 대부분 사랑을 주제로 다루며 아름다운 감정과 희망에 대한 사람들의 기탁을 담고 있어서 낭만주의 색채가 짙습니다. 구두문학의 가장 중요한 형식인 시간은 타지크인들이 보통 여러 장소에서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 즉흥적으로 지어 부르는 것으로서 용맹한 독수리, 흰매, 총명한 보석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시가들은 통치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가 하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동경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타지크족의 음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타지크족은 노래와 춤을 즐기는 민족입니다. 타지크족은 노래에 희로, 애락과 이상을 담고 노래에 자신들의 역사를 담아서 부릅니다. 그들의 민요는 내용이 아주 풍부한 바 민풍, 민속을 보여주는 노래가 있는가 하면 사랑을 구가한 노래도 있고 종교의식 때 부르는 민요도 있습니다. 타지크족은 결혼식 관련 민요도 아주 많습니다. 처녀가 시집갈 때면 좋은 시댁을 만나길 바라는 시집가는 노래를 부르고 헐레식 아침에는 주인이 일찍 기상해서 손님들을 마중하라는 노래를 부르며 이어서는 주인이 손님을 열정적으로 접대하라는 의미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런 노래들을 잇따라 불러 헐레식 분위기는 더없이 흥겹습니다. 헐레식 노래들 중 가장 대표적인 노래로 구리 비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타지크족이라면 모두가 부를 줄 아는 사랑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또 영화 꽃은 왜 이다지도 붉을까의 주제곡이 되어 중국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로우바이도 타지크족 민요의 한 형식입니다. 로우바이는 타지크어로 넷을 대표하며 노래 가사는 네 구절이 한 개 소절을 이룹니다. 동료 모임 등에서 한 사람이 탄발 악기를 연주하면 모두가 함께 로우바이를 열창합니다. 노래 가사는 즉흥적인 것도 있고 오랜 세월 유전되어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민간에서 수집한 로우바이는 천녀수 이상으로서 윤리, 도덕, 남 돕기, 사랑 노래 등 주제가 다양합니다. 타지크족은 집에 온 손님을 반기며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혼례식에서 노래를 부르고 심지어 장례식에서도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민요는 그들의 생명의 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타지크족은 또 가무곡, 탄창곡, 양곡, 애도곡, 종교가곡 등 악곡의 종류도 아주 풍부합니다. 이런 악곡은 울률이 고정되어 있으며 상당수가 산노래체이고 가사가 짧으며 반복이 많습니다. 타지크족의 악기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타지크족은 악기도 많은데 응적, 노적, 르와프, 손북, 사타르, 쿠무즈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중 응적, 즉 독수리 피리는 타지크 음악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타지크어로 나예라고 부릅니다. 나예는 파미르 고원에 거주하고 있는 타지크인들의 특유의 전통 취주 악기입니다. 나예는 산 독수리의 날개에서 취한 뼈로 만든 피리로서 음색이 가늘고 높습니다. 육현금인 르와프 역시 타지크인들이 나예의 버금으로 즐기는 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르와프는 위그르족과 우즈베키족의 단연 악기로서 신강 위그르 자치구에서 유행되고 있습니다. 르와프는 독주나 합주, 반주 모두에 사용됩니다. 또 손북은 타지크어로 다프라고 부르며 그 모양과 제작 방법, 제작 자재가 위그르족의 손북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만 손북을 쥐는 방식과 연주 방법에서만 특유의 민족적 특색을 띠고 있습니다. 보통 두 명의 여성이 함께 연주하는데 한 명은 주로 리듬을 연주하고 다른 한 명은 다양한 리듬으로 음악성을 풍부히 합니다. 타지크족의 무용도 그 특색을 보입니다. 타지크족의 무용은 그 형식이 아주 다양한 바 동무, 인무, 군무 등 종류가 있으며 노래와 악기의 반주를 곁들이고 독수리춤, 풍습춤, 모방춤, 괴뢰춤, 가무국 등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도 독수리춤이 가장 유명합니다. 독수리 매는 타지크 민간 전설에서 여웅의 상징입니다.
독수리 춤은 보통 두 사람이 함께 추는데 남자들은 응적과 손뿍의 반주에 맞춰 독수리의 날개짓하는 모습을 형상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와 반면에 여성들의 춤은 북소리에 맞춰 두 손이 머리 위에서 회전하는 형식인데 동작이 가볍고 부드러우며 그 자태가 아리답습니다. 타지크족의 공예도 알아봅니다. 타지크족의 민간 공예의 창작자는 주로 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지크족의 여성은 자수와 뜨개질에 능합니다. 일상생활용 모자, 옷깃, 장갑, 향주머니, 허리띠, 이불 허청 등은 모두 타지크 여성들이 직접 수를 놓았거나 뜨개질한 것입니다. 자수나 뜨개의 문양은 기하도안이 많으며 색채가 화려합니다. 특히 여성용 모자 앞부분 가장자리에 수놓는 솜씨가 뛰어납니다. 타지크족 여성들은 또 여러 가지 색상의 천으로 베개나 앞치마에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 일상생활에서 애용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타지크족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소란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술가입니다. 이번 주엔 리찬관 작사, 전철호 작곡, 황명월의 노래로 양로원의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모아산 기슭에 자리 잡은 아담한 요람, 정성의 양로원 할매 할배 모여 온다네. 너희님들을 욕회하시라 춤 노래 배워주면서 소중한 여생을 아름답게 수놓아 가네. 만년의 행복을 꽃으로 가꿔주는 우리네 양로원, 우리네 양로원은 참으로 좋고 좋다네. 간호원 저마다 뿌리를 박은 요람, 노인들을 정성껏 모시는 이쁜 천사들, 친인 마냥 건강 채미로 체크도 하여 주면서 언제나 반겨 웃는 얼굴로 봉사한다네. 만년의 행복을 꽃으로 가꿔주는 우리네 양로원, 우리네 양로원은 참말로 좋고 좋다네. 참말로 좋고 좋다네.

0: 이번 주엔 리찬관 작사, 전초로 작곡, 황명월의 노래, 양로원의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시 정.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의류 위탁 가공 산업이 규모를 키우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핵심은 바로 표준과 품질입니다. 흑룡강 최대 의류기업인 삼특방직의류산업그룹은 한 땀 한 땀 의류를 봉제하는 정성으로 해외 수출의 길을 적극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간 일본 대형 의류 브랜드 무역대표 코이즈미가 도쿄에서 해륜 씨까지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간 삼특회사는 해당 브랜드의 원자재 위탁 가공을 맡아 디자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해 왔습니다. 이번에 코이즈미 대표는 공동 개발 제안을 들고 왔습니다. 두 회사가 함께 기능성 원단 신제품을 개발하고 초도 물량 10만 벌의 주문을 발주하기로 한 것입니다. 해외 유명 브랜드가 역으로 중국 현지까지 찾아와 협력을 요청하는 이 길을 삼특회사는 13년간 한 땀 한 땀의 노력으로 개척해왔습니다. 삼특회사는 본토 기업이 아니라 대련에서 사업을 시작한 기업입니다. 2013년 연해 지역의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업계 경쟁사들이 잇따라 동남아로 생산 거점을 옮겼습니다. 삼특회사도 남들과 마찬가지로 이주할 것이라는 예상을 비껴가며 이 기업은 의외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 고향인 흑룡강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당시 해류는 지리적으로 다소 외진 곳이었지만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용지 심사는 신속하게 처리되고 세금 감면 혜택이 실질적으로 적용됐으며 산업단지 기반 시설이 완비되고 인력 채용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제공됐습니다. 해외 시장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술력이 필수였습니다. 첫 일본 시험 주문 당시 상대방은 품질을 불신해 검사원이 촬영 장비를 들고 생산 라인에 상주하며 원단부터 완제품까지 전 과정을 빠짐없이 녹화했습니다. 삼특회사의 임직원들은 아무런 불평 없이 카메라를 마주하며 한 땀 한 땀 정밀하게 작업에 임했습니다. 600여 가지 공정을 하나하나 철저히 관리한 끝에 첫 물량을 무사히 납품했습니다. 그 이후 일본 측 검사원은 철수했지만 주문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한 땀 한 땀의 노력으로 해외 수출 통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위탁 가공이 타인의 선박을 빌려 바다를 건너는 방식이라면 고향에서 열린 국제대회를 계기로 삼특회사는 스스로 선박을 건조해 더 멀리

항행하겠다는 포부를 품었습니다. 지난해 할빈 동계 아시안게임 공식 협찬 업체로서 삼특회사는 방한용 의류 6만여 벌을 제공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자원봉사자 조끼 하나가 오히려 기업의 최고 홍보 수단이 된 것입니다. 현재 공장의 맞은편에는 면적이 10만 평방미터의 구스다운 제품 스마트 공장이 건립됐습니다. 삼특회사는 더 이상 타사의 디자인에 따라 임가공을 하는 기업이 아닌 자사 브랜드인 삼특폭발을 내놓았습니다.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올 상반기 기업 수출액은 이미 1,700만 원을 돌파했으며 연간 1억 5천만 원의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하고 있습니다. 7.7사변 89주년 기념일을 맞아 우리 성 각지에서는 지역의 홍색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쌍압산시 지편현에서는 지역 소학생과 중학생들이 홍련촌 홍색기업관을 찾아 현장 체험학습을 통해 항일전쟁 역사를 되새겼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혁명 유물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보고 해설사의 설명을 통해 당시 동북 항일영군 장병들의 치열한 항전 이야기를 경청하며 현장 중심의 홍색 교육을 받았습니다. 호림시 제2차 세계대전 종결지 기념공원에서는 지역 간부와 주민, 학생들이 함께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중국 침략 일본군 호두 요새 박물관을 찾아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몰입형 현장 학습을 진행하며 호림 지역 항일 영웅들의 투쟁사를 들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당시의 유적과 유물을 통해 깊이 있는 애국주의 사상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민족 항일전쟁 발발 89주년 기념일을 맞아 중국 침략 일본군 제7-4함1 부대 죄증진렬관이 관동군 화학부 신상신고서를 사회에 공개함에 따라 중국 침략 일본군의 화학전은 치밀한 계획하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된 국가범죄였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관동군 화학부 신상신고서는 중국 침략 일본군 제5-16부대 대원들이 전후 일본으로 돌아갈 때 작성한 개인 신원 정보 등록표입니다. 제5-16부대는 중국 침략 일본군이 중국 전장에 설립한 전문적인 화학부대로 치치 아래 주둔하면서 주로 신경성, 밀안성, 질식성, 자극성, 독극물 제재를 연구개발했습니다. 현재 파악된 5.16부대 인원은 총 505명입니다. 이 신상신고서에는 해당 부대 대원들의 개인 기본 정보, 군사 전직 경력, 귀국 및 복무 해제 전 활동 리력 등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총 108명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관동군 화학부 신상신고서는 인사 이동 및 배치의 측면에서 일본군 생화학부대의 공동범죄 사실을 명확히 뒷받침합니다. 기존 연구와 종합해 볼 때 일본군이 중국 동북 지역에 설립한 731부대, 516부대, 100부대가 완벽한 생화학전 체계를 갖추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벽 3시를 넘긴 시각,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이 아직 어둠에 잠겨 있을 때 흑룡강성 무원시 동극가게는 이미 수많은 관광객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선선한 강바람을 맞으며 휴대전화를 든 채 중국 최동단에서 떠오르는 첫 아침 햇살을 기다렸습니다. 일출을 감상한 관광객들은 곧바로 동극어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부터 어시장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담수어 거래시장 중 하나인 동극어시장은 무원시를 대표하는 소비 명소이자 접경 지역의 어로 수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또한 콜드체인 물류와 라이브 커머스를 기반으로 이곳의 신선한 민물고기가 현장 판매를 넘어 전국으로 流통되고 있습니다. 어시장 상인 리춘현은 예전에는 단골 손님과 도매 거래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점점 늘면서 특산품을 구매하는 사람도 많아졌다며 라이브 커머스도 병행해 온 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하루 최대 매출은 수만 원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원에서는 물고기를 중심으로 한 소비 사슬이 끊임없이 확장되면서 접경 소도시의 특색 있는 자원도 다양한 소비 콘텐츠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우수진 조길 허저족촌에는 우수리강이 유유히 흐릅니다. 강변 마을 곳곳에는 전통 민박과 어촌 체험 시설이 자리합니다.
현지에서는 주민들이 유휴 농가를 활용해 특색 있는 허저족 민박 단지를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수리강 어로 라이브 방송을 운영해 전통 어로 생활을 온라인 소비 시나리오로 확장하고 수공 예품의 판로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수리강을 따라 펼쳐지는 것은 어로 문화와 민속 풍경만이 아닙니다. 흑칼자 섬진에는 280헥타르 규모의 크랜베리 재배기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크랜베리 재배기지인 이곳은 지역 농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발전의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확철이 되면 재배지에 물을 채워 크랜베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붉은 물결이 장관을 이룹니다. 관광객들은 독특한 수확 풍경을 감상하고 물속에 들어가 직접 크랜베리를 수확하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관람과 체험, 화제성을 두루 갖춘 이 특색 프로그램은 마펑과의 2026 중국문화관광 신규체험보고서 앞 100위에 선정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무원을 찾은 관광객은 연인원 67만 4,3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했습니다. 관광 매출은 8억 400만 원으로 23.12% 늘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건너야 할 강은 참 많다. 잠 못 이루고 끙끙 앓는 밤, 아픔과 고통이 강을 건너며 그래도 우리는 노젓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 강 너머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 그리고 강 너머 나를 기다려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극본 허복순, 연출 정광, 15번째 시간입니다.

0: 미안해요, 성걸 씨. 내가 아이를 못 지켰어요. 너무 철이 없어 나와요.
1: 성금이 괜찮소. 이 모든 게 다 지나갈 거야. 울지 말고 성금이 곁에 내가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
0: 성걸 씨.
2: 맞소. 성금이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기운 차려.
0: 성걸 씨. 우리 어머니 괜찮아요? 딸이라는 게 아버지 장례도 못 치러드리고 이렇게 누워만 있어. 세상에 이런 못난 딸이 어디 있어요?
1: 성금이, 성금이, 장모님은 강한 분이시오. 장인 장례를 혼자 다 치르면서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없었소. 오히려 내게 성금이를 잘 돌보라고 부탁하면서 손을 굳게 잡아주더군.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할지 난 생각만 해도 가슴이 짠아. 그러니까 성금이도 어서 일어나 기운 차리고 어머니를 잘 보살펴드려야지. 응?
3: 아, 맞소 세기. 지금 사돈한테 가장 큰 위로가 될 사람은 바로 세기요. 사돈의 일은 우리가 있는 힘껏 도와나설 테니 걱정 말고 얼른 기운 차려. 산 사람이야 잘 살아야지. 어?
2: 성걸아, 너 성금이 옆에서 잘 간호해라. 우린 이만 갈게.
3: 네, 그래. 집일은 걱정 말고 색시 간호에만 집중하거라.
1: 네, 아버지.
2: 혜원아, 우리 이만 가자.
4: 엄마, 엄마, 우리 먼저 갈게요. 아프지 말아요. 엄마.
2: 선금이, 아무 걱정 말고 몸부터 조세요. 다 지나갈 거요. 사람은 강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 푹 쉬고 있어. 응? 가자, 혜원아.
4: 엄마.
0: 그래, 혜원아.
5: 간다는 말에 차마 그대로 있을 수 없어 성금이는 수건을 내리고 그들을 바라보며 간신히 웃음을 지었다. 그때 곁에 다가와 인사를 건네는 혜원이 눈에 가랑가랑 맺혀있는 눈물을 성금이는 분명 보았다. 할머니를 따라 병실문을 나서려던 혜원이가 성금이한테 달려와 두 팔을 벌려 누워있는 성금이 목을 꼭 끌어안아주고는 다시 할머니한테로 달려갔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해준다고 했다. 어쩌면 진정 상처를 치유해주는 것이 시간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 조금 성장한 자신일지도 모르겠다. 가족들이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성금이는 점차 자신을 되찾았고 얼마 안 지나 학교 생활에도 복귀를 했다.

0: 계절이 바뀌어 어느새 성금이와 성거리가 결혼한 지 두 해째. 선들바람이 부는 가을이 온다. 저녁바람이 시원한 강변이 작은 포차. 성거리가 친한 친구 몇 명과 함께 기분 좋게 술잔을 기울이고 있다.
1: 아, 자,
2: 성근아, 생일 축하한다.
3: 이야, 잘 나가는 기업에 부사장까지.
2: 아, 그러게.
3: 잘났다 이 사실.
1: 아, 그래, 고맙다. 에휴, 그동안 눈치 밥 먹으며 열심히 뛰어다닌 보람이 있나 보지 뭐.
2: 야, 그러고 보니 너 우리 친구들 중에서 발전이 제일 빠르구나. 어? 아주 승승장구다야. 참 부럽다.
3: 그 말이야. 에휴, 우린 이제 말단 사원에 전전긍긍하며 헤매는데 이 자식은 결혼에 사업에 승진에 뭐 하나 안 되는 게 없다니까.
2: 그러게.
1: 에이, 그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임마. 산다는 게, 그것도 아주 잘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 니들이 결혼해봐라.
2: 먼저 결혼을 했다고 잘난 척은? 어? 아, 됐다. 어? 술이나 마시자.
1: 그래. 잘 마시자.
2: 자,
1: 네. 네.

0: 술기운에 얼굴이 불그레해진 성거리가 늦게야 집에 들어온다.
1: 마누라 아직 안 잤어?
2: 소리 낮춰요. 아버지 어머니 깨시면 어떡해요?
1: 어 그래 그래 낮춰야지.
2: 오늘도 많이 마셨나 봐요. 술을 잘 하지도 못하면서 억지로 마시지 말아요. 몸에 나쁘잖아요.
1: 친구 놈들이 날 위해 축하를 하겠다는데 안 갈 수야 없지.
2: 그 승진 파티는 도대체 몇 번을 해요? 회사 동료들만 해도 몇 번 만났잖아요.
1: 그러게 말이야. 남 잘 되는 것 저 가면 배 아파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게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니 딱 고마운 일이지. 안 그러서?
2: 하긴 뭐 당신이 편하다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건강은 꼭 챙겨야 해요.
1: 알았어. 그리고 성금이 나 할 말이 있어.
2: 무슨 말인데요?
1: 성금이 우리 분가를 하겨 우리 둘이 새 집으로 조만간에 이사를 하잔 말이요.
2: 네? 그게 정말인가요? 아버지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1: 결혼을 할 때 약속했잖소. 딱 1년만 어머니랑 아버지랑 함께 살자고. 그땐 사실 갑자기 부모님을 두고 떠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허전하고 불효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어.
2: 지금은요? 지금 분가를 하는 건 괜찮아 보여요?
1: 약속은 지켜야지. 이제 우리가 부모님이랑 같이 산 지 1년이 훨씬 넘어서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성금이가 처사를 잘해준 덕분에 집안도 화목하고 나도 시름 없이 사업에 몰두할 수 있었어.
2: 이젠 북적이며 같이 사는 게 그런대로 습관이 된 것 같은데 다시 분가 얘기를 꺼내니까 새삼스럽네요. 약속 잊지 않고 지켜줘서 고마워요, 성걸씨.
1: 요새 어머니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어. 어머니 아버지도 진작에 동의했고.
2: 네, 우리가 분가를 한다 해도 먼 곳에 가는 것도 아닌데 자주 찾아뵙고 잘 모시면 되죠.
1: 말만 들어도 힘이 생기는구만. 역시 당신이 최고요.
0: 결혼 2년 만에 둘은 드디어 진작에 마련해둔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다. 집을 다 정리하고 아담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그날 성금이와 성거리는 양가 식구들을 모두 모시고 기꺼운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3: 안사돈, 오랜만에 이렇게 한 자리에 앉네요. 우리가 자주 만나서 애들이 사는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4: 괜찮습니다, 사돈. 이렇게 만나니 무척 반가운데요, 뭐. 혜원이도 많이 컸군요. 이제 몇 학년이지?
5: 5학년이에요.
4: 아이고, 벌써 그렇게 됐구나. 아이고, 처음 볼 때보다 키가 많이 크고 어른스러워진 것 같아요.
5: 다 우리 성금이가 붙들고 가르친 보람이지요.
3: 아, 맞습니다.
5: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온 후 내가 큰 시름을 덜었다니까요. 혜원이 공부를 다 집에서 시켰으니 말입니다.
3: 안사돈, 이건 정말입니다. 아, 우리 며느리 덕분에 우리 혜원이 학습 성적이 쑥 올라갔습니다. 학급에서 성적이 앞자리를 차지해서 선생님의 칭찬도 받는답니다.
4: 아이고, 그래요? 예. 아이고, 참 기특하군요.
5: 아이고,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이젠 나 대신 혜원이 학부모 회의도 다니고. 혜원아, 할머니가 다니는 것보다 숙모가 다녀주니까 더 좋지?
6: 아, 할머니 몰라요.
5: 애들은 워낙 젊은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우리 며느리가 수고가 제일 많아요.
3: 맞습니다.
4: 그거 영당한 일이죠 뭐. 사돈들이야말로 얘들 생각해서 분가도 시켜주고 아이고 이렇게 살림살이도 새로 들여주니 참 고마운 일이죠. 사돈 내 애썼습니다.
5: 아이고

0: 결혼 전부터 한 약속인데 일들이 많다 보니 늦어졌네요.
1: 자, 장모님, 이거 받으세요.
2: 이게 뭔가?
1: 로인대하 일렌 학원 카드입니다. 성금이가 말하길 장모님이 젊었을 때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셨다면서요. 아, 이제 혼자만 계시지 말고 젊은 시절의 취미 생활을 다시 찾아보세요.
0: 아니, 언제 이런 걸 다...
3: 어머니, 아버지를 보내고 그동안 외로웠잖아요. 자주 들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이제 우리 어머님이랑 같이 로인대학에 다니면서 친구도 사귀고 취미도 키우고 남은 인생 즐겁게 사세요.
0: 그래요. 우리 같이 다닙시다, 사돈.
4: 사위가 속이 깊은 건 알았지만 나한테까지 이런 선물을... 아이고,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줘서 정말 고맙네.
1: 아이고, 장모님도 참.
5: 아니, 엄마들한테만 주고 나한테는 이런 카드를 안 주냐?
1: 아니, 아버지는 노래나 춤에 흥취가 없으시잖아요. 아, 그럼 뭐 장기나 바둑 이런 카드를 띄워드릴까요?
5: 됐다. 놀러 다니는 건 엄마들이나 하라고 해라. 난 우리 혜원이 디시종이나 열심히 해야겠다. 우리 손녀 잘 먹이고 잘 키워야지. 맞지, 혜원아?
6: 할아버지가 맨날 먹기만 하래.
7: 저, 삼촌, 나 이제 심심하면 삼촌 집에 놀러와도 돼요?
1: 당연히 되지. 언제든지 와.
7: 그래, 방학을 하면 여기 와서 먹고 자면서 지내도 돼. 주말이면 놀러도 다니고.
6: 우와, 진짜요?
7: 할머니, 나 이번 주말에 삼촌 집에 갈래요.
0: 그래, 와서 실컷 놀거라.
7: 응? 좋아요.
5: 자, 안사돈, 우리 건배 한번 할까요? 네?
4: 좋죠. 건배해요, 사돈.
0: 그래요, 그래요. 우리 애들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8: 건배!
9: 건배!
8: 건배!
10: 새 집에 이사한 그해 둘은 각자 사업에서 뿌듯한 성과를 따냈다. 승진을 한 성거리는 회사 직원들을 거느리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제품을 개발해 리움을 올렸고 그 실력을 인정받아 아주 잘 나가는 젊은 리더로 부상을 했다. 성금이는 전에 아버지 사망으로 하지 못했던 공개과 시합에 학교를 대표해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성급 1등이라는 영예를 따내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며 스스로 상처를 보듬어 간다. 그새 혜원이는 어느새 소학교 6학년생이 되었고 주말이나 방학이 되면 어김없이 성금이네 집으로 놀러와 모람없이 지내다 가곤 하였다. 혜원이가 놀러오기로 한 그날 늘 그랬듯이 성금이는 혜원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골라 요리를 하며 맛있게 먹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6: 수마! 수마!
11: 혜원아, 무슨 일이야?
6: 아, 빨리 와봐요, 수마!
11: 무슨 일이야?
6: 수마, 이거 뭐예요? 피나요? 이거 어떡해요?
11: 혜원아, 별일 아니야. 무서워 말고 여기서 잠깐 기다려.
1: 성금이, 방금 혜원이 울음소리 들리는 것 같던데 무슨 일이요? 혜원이 별일 없어?
11: 네, 당신은 모른 척 해주세요. 우리 혜원이 이제 어른이 되려나 봐요.
1: 혜원이가 벌써? 그런 일이요?
11: 네, 어른이 됐으니 축하를 해줘야죠.
1: 그런가? 아무튼 어서 가서 잘 달래줘.
11: 네.
10: 성금이가 방에서 작은 생리대 한 통을 쥐고 혜원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간다. 방에서 한참이나 소곤대는 소리가 들리더니 혜원이 웃음소리도 간간히 들려온다. 어느새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1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지중심 성우들 해설 고호자 제작 정설매 음악 허문호 효과 장영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이용민이었습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건너야 할 강은 참 많다. 잠 못 이루고 끙끙 앓는 밤, 아픔과 고통이 강을 건너며 그래도 우리는 노젓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 강 너머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 그리고 강 너머 나를 기다려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극본 허복순, 연출 정광, 16번째 시간입니다.

0: 그해 겨울. 눈 내리는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 들어갔던 성금이가 불시에 놀란 소리를 지르며 달려 나온다.
1: 성글씨! 성글씨, 성글씨!
2: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1: 성글씨! 빨리 봐요, 빨리!
2: 뭔데?
1: 두 줄 다 왔어요, 두 줄! 빨간 두 줄이라고요!
2: 어? 두 줄? 이게 뭐야? 어디 버겨? 두 줄 맞네! 아니, 성금이! 이거 틀림없겠지?
1: 당신 두 눈으로 보고도 못 믿어요? 확실하다고요? 이렇게 빨간 줄이 분명하게 두 줄 나와 있잖아요!
2: 성금이, 우리에게도 드디어 아기가 생겼구만! 우리도 이제 아빠, 엄마가 되겠구만! 어찌 너무 기뻐!
1: 아, 정말 어지러워요! 빨리 내려줘요! 저 아직 임신 초기라서 조심해야 한다고요.
2: 그렇지, 그렇지.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그만. 성금이, 괜찮소?
1: 네.
2: 얼른 전화를 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겠어. 그리고 장모님한테도 알려야지.
0: 선물처럼, 희망처럼 찾아온 이 아이를 성거린의 온 집 식구들은 벅찬 감동으로 맞이했다. 혜원이가 소학교를 졸업하던 해, 성금이와 성거리 사이에는 귀여운 딸 하영이가 태어났고, 산후가 넉 달 후 성금이는 어린 하영이를 낮이면 시어머니에게 맡겨두고 저녁이면 데려오면서 학교 출근을 견지했다.

0: 수업을 마치고 부랴부랴 퇴근길에 나선 성금이가 가던 길에 친구 미옥인의 옷가게에 들린다.
1: 미옥아.
2: 어. 아, 성금이 왔어?
1: 어.
2: 앉아. 내가 커피 한 잔 타줄게.
1: 아, 아니야, 싫어. 나 여기 오래 머무를 새 없어. 엄만 가지고 얼른 가야지.
2: 아유, 아유. 누가 애 엄마 아니랄까봐. 아, 급하기는. 예, 그럴 줄 알고 여기 다 준비해놨어. 자, 하영 여대에 이 기적이랑 수건. 그리고 자, 이 육아용품들은 내가 선물하는 거야. 받아.
1: 아이고, 세심하기도. 아, 언제 이런 걸 다 챙겼대? 고마워.
2: 고맙긴. 성금아, 너 이 핸드백 명품이구나. 맞지? 와, 이거 아주 비싼 건데. 얘가 온갖 조략은 다 하더니 이런 명품백을 사는 너는 안 아까워?
1: 그래, 너 말 잘했어. 내가 언제 이 비싼 걸 사겠니? 몇천 원씩이나 주고 아깝게. 이건 혜원이 엄마가 보내준 거야.
2: 어?
1: 그만 외국에서 혜원이 옷이며 일용품들을 챙겨 보낼 때면 이렇게 내 것도 잊지 않고 늘 보내줘.
2: 그래? 오, 참 괜찮다. 아, 근데 뭐 너도 받을만 하지. 그 사람 대신 내가 혜원이 엄마 노릇은 다 하잖아.
1: 내가 뭘 하는 게 있다고. 근데 난 몇천 원 주고 이런 가방 하나 살 거면 차라리 100여 원짜리 가방 10개는 넣어 사겠다.
2: 예. 그게 어디 갔니?
1: 아, 미호가.
2: 어?
1: 이 하영이 옷 말이야. 이거랑 비슷한 걸로 큰 사이즈 하나 있으면 더 줘.
2: 왜? 너 딸이랑 커플옷 맞춰 입게?
1: 커플옷은 무슨. 나 말고 혜원이. 소학교 6학년생이 입을 만한 사이즈로 맞춰줘.
2: 그래? 같은 걸로 사게?
1: 하영이 때문에 또 한동안은 퇴근하면 바로 시댁에 가야 하겠는데 달랑 하영이 것만 들고 가기가 좀 그래서.
2: 이런 걱정도감. 아유, 알았어. 기다려. 내가 찾아줄게. 예, 너 내가 가게 할 때 마음에 드는 옷들이 있으면 미리 챙겨둬. 좀 있으면 나 가게를 그만둘지도 모르니까.
1: 뭐? 가게를 그만두다니? 왜?
2: 찾았다. 여기 있네. 자.
1: 고마워. 근데 너 가게를 그만둔다는 건 무슨 소리야? 왜? 한참 잘 나가잖아.
2: 나 곧 결혼해.
1: 뭐? 결혼? 어머나, 축하한다. 미호가. 너 연애를 하는 티도 안 내더니 언제 결혼까지?
2: 다들 사는 게 바빠서 남 사는 거 잘 알지 못했다 뿐이겠지. 연애를 한 지도 2년이 거의 돼.
1: 그래? 신랑은 뭐 하는 사람인데?
2: 말하자면 참 아이러니한데 너도 아는 사람이야.
1: 나도 아는 사람?
2: 응.
1: 누구? 우리 동창이야? 아, 누군데? 아, 어서 말해.
2: 성국이.
1: 뭐? 성국이? 너 성국이랑 결혼한다고?
2: 그래, 놀랐지. 한때는 너 좋다고 결혼을 앞둔 걸 알면서도 마음을 알았는데 어쩌다 보니 어쩜 내 덕분일지도 몰라. 성국이도 내일이 궁금하면 나한테 와서 묻곤 했으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이렇게 됐네.
1: 야, 세상에. 야, 인연이란 게 참 묘하구나. 미호가 아무튼 축하한다.
2: 고마워.
1: 결혼식 날 꼭 알려. 나랑 성걸 씨가 같이 갈 거야.
2: 너네 그 성걸 씨가 아직도 성국이를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네. 너 한때 성국이 때문에 오해받아서 다투기도 했다며.
1: 야, 다 지난 일인데 뭐. 우리 결혼한 지도 이제 몇 년이야. 아무 사이도 아닌 사람 때문에 다투고 오해하는 시간은 지난 것 같아.
2: 그래? 알았어. 축하해줘서 고마워.
0: 미옥이 결혼 사실에 성금이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속 작은 위로를 느꼈다. 그렇게 다들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고 나름의 삶을 보내고 있는 사이 어느새 혜원이는 중학생이 되었다.
3: 이놈 계시베, 밥상을 다 차려놨는데도 아직도 일어나지 않네.
4: 여보.
3: 당신 혜원이 좀 깨워주세요. 학교 갈 시간이 늦겠어요.
5: 아이고, 애가 요새 밤 공부하느라 많이 피곤한 모양이요. 그 5분이라도 더 자게 놔둬.
3: 아이고 참, 혜원이가 요즘 많이 힘든가 봐요. 집에 와서 말수도 적어지고, 게다가 짜증은 부쩍 늘었지 뭐예요. 요즘은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5: 그러게 말이요. 애가 점점 커가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구만. 지 엄마도 멀리 있으니 뭘 어쩔 수도 없고. 당신, 네. 좀 이따가 며느리가 오면 한번 말해보. 혜원이가 다른 사람 말은 몰라도 제 숙모 말은 잘 듣잖소.
3: 네. 아이고, 자, 빨리 혜원이 방에 가서 혜원이 깨워주세요.
5: 알았어. 혜원아, 얼른 일어나거라. 아침밥은 먹고 학교 가야지.
6: 나 안 먹을래요. 5분이라도 더 잘 테니까 깨우지 마세요, 할아버지.
3: 아니, 아니,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 학생이 아침밥을 든든히 먹어야지.
5: 얼른 일어나거라. 할머니가 아침에 네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많이 해놨다.
3: 그래,
5: 얼른 일어나거라.
3: 얼른 일어나. 밥 먹어야지.
6: 맨날 잔소리 잔소리. 그 잔소리 좀 그만하면 안 돼요?
5: 아니, 혜원아, 너 그게 무슨 말본새냐?
3: 아이고, 냅둬요. 피곤해서 예민한가 봐요. 혜원아, 너 학교 갈 시간이 다 늦는다. 밥은 차려놨으니 이제 씻고 밥 먹는 건 내 일이야.
0: 할아버지와 할머니 거듭되는 재촉에 겨우 이불 속에서 나온 혜원이가 잠옷 차림 그대로 털썩 밥상에 마주 앉는다. 그러자 성글이 어머니가 바로 뒤따라와 수저를 챙겨주고 반찬을 그릇에 집어준다.
3: 그래, 우리 혜원이 많이 먹어. 자,
6: 할머니,
3: 이것도 먹고.
6: 할머니, 나 머리 염색할래요. 헤마도 살짝 하고 싶고.
3: 뭐라고?
6: 머리 스타일 좀 바꾸겠다고요. 염색도 하고 파마도 하고.
3: 아니, 이제 중학생이 돼가지고 파마라니, 그건 안 된다.
5: 그러게, 학생들이 파마하고 머리에 칠을 하고 다니는 게 어디 있냐.
3: 맞아.
6: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내 친구들을 다 예쁘게 하고 다닌다 말이에요.
3: 어느 친구들이 공부는 안 하고 그런 데만 신경을 쓰던. 그거 다 좋은 애들이 아니다. 넌 공부만 명심해서 해야 한다.
5: 그렇지.
6: 그저 공부밖에 몰라. 그럼 용돈이라도 좀 더 주세요.
3: 어제 방금 일주일치를 줬잖냐.
6: 모자라단 말이에요.

0: 이제 아침밥 먹는 거야?
1: 아니. 혜원아. 어머니, 쟤 왜 저래요?
2: 모른다. 아침부터 갑자기 어? 파마인지 염색인지 하겠다길래 아, 안 된다고 했더니 저렇게 짜증을 부리는구나.
0: 파마요? 갑자기 파마는 왜요?
2: 학교에서 무슨 친구들을 사귀고 있는지. 아니, 애들이 파마도 하고 뭐 손톱에 물을 들인다는가 뭐라나 그런다오. 아이고, 저것이 이제 컸다고 우리 말은 들으려고도 안 하는구나. 자, 너희들이 좀 잘 타일러 봐라.
1: 응? 아, 알았어요, 어머니. 저녁이 오면 한번 말해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0: 네, 혜원이 저녁 자수 끝나면 제가 가서 데리고 올게요. 오는 길에 혜원이랑 얘기 좀 나눠봐야겠어요.
1: 아이고, 아, 그래. 아,
2: 그럼 좋지. 아. 아이고, 참, 애가 커가니 우리가 늙는 게 알리네요. 아이고, 이젠 우리 하영이나 봐야지. 안 그래요?
3: 왔어. 하영아.
0: 어머니, 그럼 우린 출근할게요. 하영이 잘 부탁해요.
2: 그래.
4: 얼른 출근아.
2: 걱정 말고 다녀.
1: 어. 네. 어머니, 우리 갈게요.
4: 그래.
3: 야, 하영아.
1: 성금이, 혜원이가 중학생이 된 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소.
0: 한창 그럴 시기잖아요. 저학교 때 많이들 겪는 사춘기를 별탈 없이 넘긴다 했더니 이제야 오는 건가?
1: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애가 한창 심리적으로 변화를 겪을 시기인데 곁에 엄하게 가르치는 부모가 없으니 더한 것 같소. 하영이가 태어난 후 혜원이를 너무 놔둬버린 것 같구만.
0: 또 그놈의 자책감. 그런 쓸데없는 감정은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게 어디 당신 탓인가요? 아니면 이제 한 달밖에 안 되는 하영이 탓인가요? 자꾸 혼자 끌어안지 말고 시간이 흐르는 대로 받아들여요. 저녁에 내가 혜원이 데리러 갈 테니 당신 좀 일찍 와서 어머니랑 같이 하영이 돌봐줘요.
1: 알았어.

그날 저녁 약속대로 성금이는 혜원이네 학교 근처에 미리 도착해 혜원이가 나오기를 기다린다. 교실 불들이 하나둘씩 꺼지고 자습을 마친 아이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한다. 성금이는 멀리에서도 혜원이 모습을 알아봤다.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책가방을 달랑 맨 혜원이가 웬 남자애랑 둘이서 나란히 걸어나온다. 그들이 가까이 오면서 성금이는 가로등 불빛을 비로 둘의 꼭 잡고 있는 두 손을 발견한다.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1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고호자 제작 정설매 음악 허문호 효과 장영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이용민이었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의류 위탁 가공 산업이 규모를 키우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핵심은 바로 표준과 품질입니다. 흑룡강 최대 의류 기업인 삼특방직 의류산업그룹은 한 땀 한 땀 의류를 봉제하는 정성으로 해외 수출의 길을 적극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간 일본 대형 의류 브랜드 무역대표 코이즈미가 도쿄에서 해륜 씨까지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간 삼특회사는 해당 브랜드의 원자재 위탁 가공을 맡아 디자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해 왔습니다. 이번에 코이즈미 대표는 공동 개발 제안을 들고 왔습니다. 두 회사가 함께 기능성 원단 신제품을 개발하고 초도 물량 10만 벌의 주문을 발주하기로 한 것입니다. 해외 유명 브랜드가 역으로 중국 현지까지 찾아와 협력을 요청하는 이 길을 삼특회사는 13년간 한 땀 한 땀의 노력으로 개척해왔습니다. 삼특회사는 본토 기업이 아니라 대련에서 사업을 시작한 기업입니다. 2013년 연해 지역의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위해서는 탄탄한 기술력이 필수였습니다. 첫 일본 시험 주문 당시 상대방은 품질을 불신해 검사원이 촬영 장비를 들고 생산 라인에 상주하며 원단부터 완제품까지 전 과정을 빠짐없이 녹화했습니다. 삼특 회사의 임직원들은 아무런 불평 없이 카메라를 마주하며 한 땀 한 땀 정밀하게 작업에 임했습니다. 600여 가지 공정을 하나하나 철저히 관리한 끝에 첫 물량을 무사히 납품했습니다. 그 이후 일본 측 검사원은 철수했지만 주문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한 땀 한 땀의 노력으로 해외 수출 통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위탁가공이 타인의 선박을 빌려 바다를 건너는 방식이라면 고향에서 열린 국제대회를 계기로 삼특회사는 스스로 선박을 건조해 더 멀리 항행하겠다는 포부를 품었습니다. 지난해 할빈 동계 아시안게임 공식 협찬 업체로서 삼특회사는 방한용 의류 6만여 벌을 제공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자원봉사자 조끼 하나가 오히려 기업의 최고 홍보 수단이 된 것입니다. 현재 공장의 맞은편에는 면적이 10만 평방미터의 구스다운 제품 스마트 공장이 건립됐습니다. 삼특회사는 더 이상 타사의 디자인에 따라 임가공을 하는 기업이 아닌 자사 브랜드인 삼특폭발을 내놓았습니다.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올 상반기 기업 수출액은 이미 1,700만 원을 돌파했으며 연간 1억 5천만 원의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하고 있습니다. 774변 89주년 기념일을 맞아 우리 성 각지에서는 지역의 홍색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쌍압산시 지편현에서는 지역 소학생과 중학생들이 홍련촌 홍색기업관을 찾아 현장 체험학습을 통해 항일전쟁 역사를 되새겼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혁명 유물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보고 해설사의 설명을 통해 당시 동북 항일영군 장병들의 치열한 항전 이야기를 경청하며 현장 중심의 홍색 교육을 받았습니다. 호림시 제2차 세계대전 종결지 기념공원에서는 지역 간부와 주민, 학생들이 함께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중국 침략 일본군 호두 요새 박물관을 찾아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몰입형 현장 학습을 진행하며 호림 지역 항일 영웅들의 투쟁사를 들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당시의 유적과 유물을 통해 깊이 있는 애국주의 사상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민족 항일전쟁 발발 89주년 기념일을 맞아 중국 침략 일본군 제7-4.1 부대 죄증 진렬관이 관동군 화학부 신상신고서를 사회에 공개함에 따라 중국 침략 일본군의 화학전은 치밀한 계획하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된 국가범죄였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관동군 화학부 신상신고서는 중국 침략 일본군 제5-16 부대 대원들이 전후 일본으로 돌아갈 때 작성한 개인 신원정보 등록표입니다. 제5-16 부대는 중국 침략 일본군이 중국 전장에 설립한 전문적인 화학부대로 치치 아래 주둔하면서 주로 신경성, 밀안성, 질식성, 자극성, 독극물 제재를 연구개발했습니다. 현재 파악된 5.16 부대 인원은 총 505명입니다. 이 신상신고서에는 해당 부대 대원들의 개인 기본 정보, 군사 전직 경력, 귀국 및 복무 해제 전 활동 履歴 등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총 108명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관동군 화학부 신상신고서는 인사 이동 및 배치의 측면에서 일본군 생화학 부대의 공동 범죄 사실을 명확히 뒷받침합니다. 기존 연구와 종합해볼 때 일본군이 중국 동북지역에 설립한 731부대, 516부대, 100부대가 완벽한 생화학전 체계를 갖추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벽 3시를 넘긴 시각,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이 아직 어둠에 잠겨 있을 때 흑룡강성 무원시 동극각에는 이미 수많은 관광객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선선한 강바람을 맞으며 휴대전화를 든 채 중국 최동단에서 떠오르는 첫 아침 햇살을 기다렸습니다. 일출을 감상한 관광객들은 곧바로 동극어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부터 어시장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담수어 거래시장 중 하나인 동극어시장은 무원시를 대표하는 소비 명소이자 접경 지역의 어로 수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또한 콜드체인 물류와 라이브 커머스를 기반으로 이곳의 신선한 민물고기가 현장 판매를 넘어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어시장 상

리춘현은 예전에는 단골 손님과 도매 거래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점점 늘면서 특산품을 구매하는 사람도 많아졌다며 라이브 커머스도 병행해 온 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하루 최대 매출은 수만 원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원에서는 물고기를 중심으로 한 소비 사슬이 끊임없이 확장되면서 접경 소도시의 특색 있는 자원도 다양한 소비 콘텐츠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우수진 조길 허저족촌에는 우수리강이 유유히 흐릅니다. 강변 마을 곳곳에는 전통 민박과 어촌 체험 시설이 자리합니다. 현지에서는 주민들이 유휴 농가를 활용해 특색 있는 허저족 민박 단지를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수리강 어로 라이브 방송을 운영해 전통 어로 생활을 온라인 소비 시나리오로 확장하고 수공 예품의 판로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수리강을 따라 펼쳐지는 것은 어로 문화와 민속 풍경만이 아닙니다. 흑활자 섬진에는 280헥타르 규모의 크랜베리 재배 기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크랜베리 재배 기지인 이곳은 지역 농업과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발전의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확철이 되면 재배지에 물을 채워 크랜베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붉은 물결이 장관을 이룹니다. 관광객들은 독특한 수확 풍경을 감상하고 물속에 들어가 직접 크랜베리를 수확하는 체험도 할수 있습니다. 관람과 체험, 화제성을 두루 갖춘 이 특색 프로그램은 마펑과의 2026 중국 문화관광 신규 체험 보고서 앞 100위에 선정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무원을 찾은 관광객은 연인원 67만 4,3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했습니다. 관광 매출은 8억 400만 원으로 23.12% 늘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날이었으나 길에는 사람이 매우 드물었다. 산골의 장은 보잘것 없이 작았다. 왕관장에서 제일 가까운 풍가장을 다녀오자 해도 차를 끌고 큰 길로 가면 30여리 길을 걸어야 하고 산발을 타고 가도 20여리는 실이 되었다. 사람들은 이른 새벽에 길을 다그쳐서 점심때가 다가오는 지금은 길에 행인이 거의 없었다. 산등성이 하나를 토파오른 수연은 길가의 큰 바위 틈에서 졸졸 흘러나오는 맑은 샘물을 보자 꾸리미를 한쪽에 내려놓고 쪼그리고 앉아 손으로 물을 몇 움큼 퍼마셨다. 가슴이 한결 상쾌하여졌다. 그는 일어나서 입을 쓱 문지르며 천길일까 만길일까 아득한 산 아래를 굽어보았다. 순간에 그는 한 가닥의 눈부신 광선에 눈길이 쏠렸다. 내려다보니 길가의 바위 뒤에 숨어서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는 두 사람이 눈에 띄었다. 그들이 손에 든 비수와 도끼가 햇빛을 받아 강렬한 빛을 뿌리고 있었다. 수연은 택뜸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 장탄하고 꾸리미를 들었다. 그는 주위를 살펴보고 나서 가파로운 산비탈을 따라 소나무와 가시덤불에 몸을 숨기며

0: 가벼운 걸음으로 재빨리 앞질러 갔다. 두 놈에게 불의의 기습을 가하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얼마쯤 걸어가던 그는 우뚝 멈춰섰다. 그 두 놈은 벌써 행동을 시작하였다. 산 아래에서 한 사람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 사람은 어깨에 돈주머니를 메고 고개를 떨어뜨린 채 느릿느릿 걷고 있었으나 한 발 두 발 그 큰 바위에로 다가왔다. 수연이는 긴장해졌다. 그에게는 두 놈을 앞질러 갈 겨를이 없었다. 이제 조금만 늦는다면 그 길선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1: 서라!
0: 수연은 그 두 놈이 길 걷는 사람을 덮치려는 것을 보고 버럭 소리를 지르며 번개같이 달려나갔다. 외침 소리에 세 사람은 깜짝 놀라서 몽해졌다. 그러나 숨어있던 두 놈은 사태를 재빨리 깨닫고 행인의 곁으로 빠져 건너 산 꼭대기로 달아났다. 수연은 길선을 마칠까봐 총을 인차 쏘지 못하였다. 그가 달려가서 방아쇠를 당겼을 때는 뺑소니 치는 놈들을 맞출 수 없었다. 풀과 나무들이 너무 빼곡하였을 뿐 아니라 권총의 사격거리도 제한이 있었던 것이다. 수연은 뒤를 한참 쫓았으나 깊은 산속이라 놈들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계속 추격해봐야 헛수고인 줄 알고 그만 돌아서 오다가 그 행인과 마주쳤다.
1: 상수 아저씨!
2: 아니, 수연이구나.
0: 그들은 거의 동시에 소리쳤다. 수연이는 땀을 씻으며 물었다.
1: 아이 참, 다 잡은 걸 놓쳤네. 아저씨는 어디 가요?
2: 장 보러 간다. 수연아, 그놈들은 길에서 노약질하는 강도놈들이지. 정말 아짜아짜했군. 내게 몇 푼 있다고.
0: 왕장세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어정쩡해서 말하였다.
1: 길가에 강도라고요? 아저씨, 왜 이렇게 늦어서 장에 가요?
2: 원래는 오늘 안 가기로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물건을 좀 사오라고 하더군. 수연아, 넌 어딜 가나? 집에?
1: 예. 마을에 볼 일이 있어서요.
0: 왕장세는 방금 진정을 한 가슴이 다시 그 무엇에 갑자기 놀란 듯 수연의 말허리를 툭 잘랐다.
2: 수연아, 집에 돌아가서 이야기하자꾸나. 난 빨리 가야 해.
1: 아저씨, 저녁에 돌아올 때 조심해야 돼요.
0: 수연은 큰 소리로 당부하였다. 그러나 왕장쇠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속에 못마땅스러운 감정과 안타까운 생각이 떠올라 발걸음을 늦추며 얼마 전에 있은 일들을 생각해 보았다. 놈들이 전번에 피로 왕관장을 물들인 사건은 사람들의 의혹을 자아내었다. 어떻게 그렇듯 계획적으로 병기 공장을 찾으러 왔으며 불의의 토벌을 감행할 수 있었을까? 마을에 놈들의 간첩이 박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까? 구에서는 류구장과 부녀구국회 지도원 오건이를 보내어 알아보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다. 놈들에게 체포된 간부들은 모두 살해당하였고 참의원 왕관진은 영영불굴하게 싸웠다. 군중들은 그가 왕죽에게 맞아 까무러친 것과 그 뒤에 머리가 터지고 피가 철철 흐르도록 얻어맞고도 기회를 엿보아 놈들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온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의 집도 몇 칸이나 놈들이 불태워버렸다. 다른 의심스러운 점은 분홍 성분을 가진 한 괴뢰군 가석이었다. 하지만 이 집 사람들은 비록 완고하나 누구도 그 괴뢰군이 집에 돌아온 것을 보지 못하였다. 두 여인이 몇 살 안 되는 어린애 하나만을 데리고 사는 그 집에서 의심스러운 흔적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류구장은 구에 돌아간 후 오건이를 남겨두고 계속 정황을 료해하며 사업을 밀고 나가도록 하였다. 마을에서는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왕간지의 아내가 머슴꾼과 사통한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고 모두 다 격분하였다. 성미가 급한 서너 명의 간부들은 즉시 회의를 열고 투쟁을 벌리자고 하였다. 오건이는 이 소문이 너무나도 갑작스레 떠돌고 손에 잡힌 증거도 없으며 또한 왕간지는 개명한 신사이고 행리 어머니는 사상이 고루한 사람으로서 문박 출입도 매우 적게 하는데 만약 잘못 투쟁하여 의외의 일이라도 생기면 이를 더욱 그르칠 것 같아서 간부들을 설복하여 계속 조사 사업을 심화시키는 한편 이 사실을 구에 보고하였다. 구에서는 자세히 토론하였다. 그들에게는 이 일이 매우 괴이하게 느껴졌다. 왕장세는 왕간지 집의 오랜 모습으로서 만약 행리 어머니와 부정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오래전에 맺어진 것이지 절대로 왕간지가 돌아온 후의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왕간지가 돌아온 뒤 그들은 더욱 조심하였을 것인데 어찌하여 이전에는 모르던 마을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갑작스레 알았을까? 어떻게 되어 간첩의 활동을 조사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격분시키는 이런 소문이 새 나왔을까? 사람들의 눈에 가장 라쿠해 보이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되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어머니를 구원하였는가? 도대체 진정 그들이 부당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어떤 목적으로 하여 그들을 모함하려는 것인가? 그러나 그 문제를 일시에 밝혀낼 수는 없었다. 오건이가 며칠 더 남아서 료해하였으나 끝내 진상을 까밝히지 못하고 말았다. 결국 구에서는 풍수연을 파견하여 이 사건을 조사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수연은 마을에 돌아온 후 오건이를 찾아 실정을 알아보고 곧 왕간진의 집에 가서 행리 어머니의 기색을 살펴보기로 마음먹었다. 행리 어머니는 아궁 앞 작은 걸상에 우두커니 앉아서 손에 든 부지깽이로 바닥을 뜻없이 긋고 있었다. 아궁이의 불이 밖으로 번져 나왔으나 그는 짚을 밀어 넣는 것마저 잊어버렸다. 날름거리는 불길은 누렇게 여유어 두 벌이 움푹 꺼진 그의 얼굴과 거멓게 된 눈화학을 비춰주었다. 그는 눈썹을 모으고 까딱 안 하다가 한참 만에야 몸을 약간 움직거리더니 한숨을 허내쉬며 짚을 아궁이에 밀어놓고는 다시 멍청해 있는다. 자기와 장신은 동정과 사랑 그리고 현실에서 얻은 고무와 감동을 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고 생명의 위험도 무릅써서 어머니를 구원하였다. 그러나 일이 지나간 뒤 겁이 도록 났다. 왕간지는 외놈들과 짜고 용국을 놀아 자신의 죄상을 숨겼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의지가 굳센 강직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다. 행리 어머니는 갈수록 자기들의 몸을 칭칭 감고 있는 이 독사에게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만약 왕간지가 그와 왕장세가 어머니를 구원하는 일에 가담하였다는 것을 아는 때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데 뜻밖에도 왕간지는 이 일을 그닥 중요시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였다.
3: 저 너희들이 좋은 마음으로 사람 목숨 하나 걸

0: 얹어서 공을 세웠으니 해제 가서 실토할 수 있겠구나. 너희들의 그 수치스러운 일과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내 일을 간부들에게 고아바치려구나.
1: 아니, 나리.
2: 다만 낯색을 휙 변하며 이를 갈며 다시 말했다.
0: 꿈꾸지 마라. 공산당은 늙은 로파를 하나 구했다고 너희들을 용서해주지 않아. 매국노는 모서리 생매상이야. 우리 형의 끝장을 봤지. 너희들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야. 말만 하면 내 이 왕관지의 머리도 떨어지지만 너희들도 이 세상에 더 살아있지 못해. 그리고 이 왕관지는 팔로군의 안중에 있는 사람이야. 현 참의원이란 말이야. 너희들 그 주제에 날 물어넣을 만할까? 쉽지 않을걸? 하지만 너희들의 관계는...
2: 그는 알릴 듯 말 듯한 행디 어머니의 임신한 몸을 힐끗 쏘아보았다.
0: 그들이 아는 날엔 욕을 안 하고 침을 안 뱉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누가 너희들 말을 믿어주겠어?
2: 왕간지는 겁에 질린 낯색을 보고는 말투를 바꾸었다.
0: 걱정할 건 없다. 난 너희들을 해치려고는 안 해. 생각해봐라. 내가 어느 점에서 너희들을 잘못대했나? 난 뭘 시키려고도 생각지 않아. 너희들이 좋다면야 우리는 호상 간섭함이 없이 지내면 되지. 난 이전부터 밖에 나 돌아다니는 사람이니 집은 가지려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어. 그러니 이 모든 재산이 몽땅 너희들 것이 아니냐. 사람은 한평생에 먹고 마셔야 한다고. 아, 이보다 더 좋은 일을 어디 가서 찾아.
1: 아니.
2: 왕장쇠와 행디 어머니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으나 자신들이 매국노의 죄명을 쓰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때에는 공포에 질려 우들우들 떨며 몸을 옹성그렸다. 생명선은 다시 그들의 가슴 속에서 팽팽하게 조여졌다. 그들은 대본에 당황실색하여 두 손을 꼭 부여잡고 조금이라도 손을 늦출렴을 못하였다. 동시에 그들은 또한 자기들의 마음속으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깨끗한 애정관계를 수호하기 위하여 그것을 더럽히지 않고 손실을 입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해야 하며 자기들의 진지한 사랑이 모욕을 받지 않게끔 해야 하였다. 사랑을 보존하기 위하여 왕장쇠는 왕간지의 꼬임수에 빠져 매국노 왕간지를 위해 편지를 전하고 접선하였다. 그는 갈수록 더욱 깊은 구렁 속에 빠져들어갔다. 그는 마음속 깊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나 별다른 수가 없어 오직 아내를 위하여 자기 아이의 어머니를 위하여 양심을 속이고 살아갔다. 행디 어머니의 고통은 왕장쇠보다 갑절 더 참혹하였다. 그는 왕장쇠가 매국노를 위해 편지를 전한 것을 하여 장시와 똑같이 양심의 가책과 회오 속에 못에게였을 뿐 아니라 또한 장쇠를 위하여 궁선이에게 롱락까지 당하여 그 자신이 아이의 진정한 아버지에게 바친 티없는 사랑과 여성의 깨끗한 정조가 산산조각나 버렸다. 이것은 그로하여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서도 무거운 죄책을 느끼게 하였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한 것은 모두 장세와 그들의 사랑, 그들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는가. 바로 이렇게 그들들은 한 곳에 꼭 얽매여 서로의 사랑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애정관계는 이미 그들의 생명과 융합되었다. 그들은 처음엔 이렇게 남모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로 하여금 이런 음침한 그 속에서 리성을 저버리고 살아갈 수 없게 하였다. 언제나 놈들에게 피살된 사람들의 피투성이 된 시체가 눈앞에 삼삼거려 전신에 소름이 끼쳤고 갈수록 왕간지가 한 마리 승냥여와도 같이 시뻘건 입을 쩍 벌리고 마치 온순한 양을 노리듯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행리 어머니는 왕간지의 눈을 피하여 덕강인의 집으로 드나들며 어머니에게 아리숭한 질문을 하곤 하였다. 그러나 너무나도 담이 작고 공포에 질린 탓으로 물음을 두리뭉실하게 하여 어머니는 알아들을 수도 없었고 그의 속마음을 눈치채지도 못하였으며 행리 어머니 자신도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고통 속에서 뛰쳐나갈 용기가 날로 강하여졌다. 바로 이때 왕간지의 새로운 흉계가 꾸며졌다.

드라마 숨바귀꽃 5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